민주조선은 일면에 사설, 모둔임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자와 농업위원회에서 포도내소의 나달털기 비중을 최대로 높이는 것을 관건으로 틀어지고 강하게 내밀고 있는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싣고 각지에서 자연 에너지에 의한 발전 능력 조성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소식과 지방발전 정책 대상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 부대들의 군인 건설자들이 사회주의 문명의 터전 행복의 락원을 보란 듯이 떠올릴 충천한 기세도 높이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우리 당의 숭고한 뜻, 인민을 위한 창조물은 모든 것이 최상의 수준이어야 한다. 이런 제목의 글을 비롯하여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기사들을 싣고 흙한 줌의 무게를 두고 이런 제목의 수필과 회수가 아니라 실효성 보장이 중요했다. 이런 제목으로 개성 방직공장 본무 해설 책임자 한광열 동무의 사업 경험을 소개한 글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숫자 중시 기풍의 확립, 이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제목으로 생산 활성화의 동움을 높이 울리며 올해 목표 수행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순천세민트연합협소의 현실을 놓고 쓴 글과 수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석탄 증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돌격대 활동에 골기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싣고 평양 전동기 공장에서 기술 혁신 사업을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내밀어 공정 개건과 설비 현대화, 제품 질 제고를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나누고 있는 소식과 원산 갈마 요리 축전 2026이 폐막된 소식,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표단이 제13차 베이징 향산연단에 참가하고 귀국한 소식과 러시아에 가는 조선중앙통신사 대표단이 출발한 소식, 함경북도에서 건재 전시회가 진행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태권도 모국의 용예를 더욱 빛내어 가리, 이런 제목으로 제11차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우리의 미로운 선수들을 소개한 글과 금야군 식료공장에서 새 기술 도입으로 음료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가고 있는 소식, 그리고 려명 골프 여행사에서 노력 혁신자들에 대한 관광 봉사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소식을 싣고 국제 소식들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노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관해 드렸습니다.

0: 보도입니다. 우리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언제나 마음쓰시며 끝없는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불멸엽족은 평양시 교회의 명당 자리에 일조선 보건산소공장에도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공장 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부지도 잡아주신 경의하는 총미소동 측에서는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공장을 먼 훗날에 가서도 선색이 없는 창조물로 일도 세우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새로 건설된 보건산소공장을 찾아주시던 그날에도 경의하는 총미소동 측에서는 산소분리기장, 기체산소충진장, 산소공급소 등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정형과 관리 운영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공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통합생산 체계를 훌륭히 구축했으며 산소분리기장, 산소충진장을 비롯한 생산 공정들마다의 현대적인 설비들도 그전에 갖춰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의료용 산소를 운반하는 전용차까지 마련해 놓았는데 모든 것이 마음에 든다고 그리도 만족해하신 경의하는 총미소 동지이셨습니다. 현대적인 보건산소공장이 건설됨으로써 질 높은 의료용 산소를 꽝꽝 생산하여 병원들에 보내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을 위한 보람 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았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즐겁다고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던 경의하는 총미소 동지의 자유로운 영상은 오늘도 천만인민의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미소 동지께서는 이날 보건산소공장은 비록 크지 않지만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에 적극 임하자는 작고도 큰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공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미소 동지의 순관 인민 사랑의 뜻에 떠받들려 훌륭하게 일조서 조업한 때로부터 공장에서는 설비 관리, 기대 관리를 실수 있게 진행하고 종업원들의 기술 예능 수준과 책임성을 최대한 높여 생산을 정상화하는 것과 함께 검사 체계를 엄격히 세워 해마다 질 높은 보건산소를 생산하여 평양시 안의 치료 예방 단위들에 보내주었습니다. 한편 우리 당의 뜨거운 인민 사랑의 손길에 떠받들려 각 도들에도 보건산소 공장들이 훌륭히 일조서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건산소 공장뿐이겠습니까?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반드시 걸머쥐고 실행해야 할 최급선으로 가장 용이로운 혁명사업으로 내세운 조선노동당의 순관인민관에 떠받들려 새 시대의 보건혁명의 실체들이 나날이 더 눈부시게 일어서고 있습니다. 진정 경의하는 총미소 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있어 우리의 보건은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 보건으로 끝없이 강화될 것이며 그 혜택 속에 인민의 웃음소리는 더 높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1: 온산시 령천농장에서 실리 있는 녹색 재배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논판 양모를 비롯한 유기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일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올해의 여러 정보위의 논의 새끼 메기들을 놓아주고 물 관리와 모기 보장 등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농장원들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논판 메기 양모 분조원들은 봄내 여름 내 품을 들여 메기 풍년을 안아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결과 정보당 평균 40 내지 52호 톤의 메기를 수확했으며 메기 양모를 한 논들에서

0: 정보당 10톤 이상의 논표 수확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흐뭇한 매기 작황을 마련한 긍지와 기쁨에 넘쳐있는 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올해를 더 높은 알곡 생산 성과로 빛낼 일념 안고 당면한 용농 작업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1: 당의 지방발전 정책 관철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선 증산군 옷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제품의 질을 높이 위한 사업에 힘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장의 일꾼들은 모든 종업원들이 제품 생산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한편, 기술 기능 수준을 한 계단 끌어올리기 위해 애써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술 준비실에서는 제품에 대한 수요자들의 의견도 종합하고, 피복 공업의 발전 추세도 꾸준히 연구하면서 주민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옷 또한을 창작하는 데 사색과 실천을 지향시키고 있습니다. 재벌공들도 평균 급수를 끌어올릴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악을 타을 노력하면서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들이 합격품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기술 기종과 표준 조작법 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 검사원들의 책임성을 높여 공정별 검사를 실서 있게 하고 합격된 조건에서만 다음 공정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강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질 제고와 관련한 기술 전습회, 과학기술 발표 등을 조직하고 각종 지표들을 창안 제작해서 제품의 질을 높이면서 사회주의 경쟁도 활발히 조직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질 제고 문제는 경제 기술적 문제이기 전에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대하는 관점과 입장, 국민적 양심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하나의 제품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 본 제품의 다양화, 다종화, 다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각지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함경북도에서 건재 전시회가 16일부터 18일까지 도과학기술 도서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송진 목재 가공 공장, 라남 용해군인 수지 일용품 공장, 화대군 건재 공장을 비롯해서 도안의 42여 개 건재 생산 단위들에서 출품한 182종의 수천 점의 건제품이 전시됐습니다. 고무산 세미토 공장의 일꾼들과 기술자들은 새로운 활성 첨가제를 연구 개발함으로써 속거를 쓰지 않으면서도 세미토의 강도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겠습니다. 당의 운종 속에 훌륭히 일도선 오랑군, 부룡군, 길주군의 일용품 공장들에서는 다양한 형태와 용도의 가구류와 질 높은 각종 수지관을 전시했습니다. 송진 스레토 공장과 경성 타일 공장에서 생산한 경계석과 색 인조석판, 외벽 타일은 보기에도 좋고 시공에 편리하며 광택도 등이 우수한 것으로 예수 참관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송진 석재 원천 가공 사업소에서 제작한 책상과 화분 탁을 비롯한 돌 가공품들은 품위가 있고 실용적인 것으로 예수 전시회장을 이채롭게 했으며, 회룡실을 비롯한 지역들에서도 생산 원가를 낮추면서도 장식 효과를 뚜렷이 살릴 수 있는 장식무늬 칠감과 장식 벽돌을 출품했습니다. 전시회는 건재 생산 단위들에서 자체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해서 이룩한 경험과 기술을 서로 공유하며, 건재 생산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질 제고의 경쟁 열풍을 일으켜 더의 건재 공업 발전을 견인하는 데서 우위 있는 계기로 됐습니다. 함경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김두일 동지를 비롯한 도안의 일꾼들이 전시회장을 돌아보면서 곤재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당도적 문제를 토의했습니다.
1: 그다음 세계 기상기구가 17일 보고서를 발표해서 세계적으로 민물 자원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지난해 세계적으로 32여 년내 가장 혹심한 가뭄이 휩쓸어 강들의 물량이 대폭 줄어들었으며, 물 흐름량은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해마다 녹아 없어진 빙하는 세계적인 민물 감소량의 약 3분의 1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장기간 지속되는 민물 자원 감소 현상이 앞으로 지구와 인류, 세계 경제에 심각한 난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0: 그다음, 어느 한 나라의 연구 집단이 원자를 이용하여 빛을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종전의 광학 현미경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약한 빛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원자를 이용하여 가동하는 량자 컴퓨터의 연구 개발과 량자 력학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개발된

원자 촬영기는 한 개의 원자를 이용하여 빛을 측정합니다. 이 촬영기는 루비디움 원자 한 개를 빛 조작 기술을 이용하여 포착합니다. 이 원자에 빛이 쬐어지면 에너지가 변화되는 량자 력학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변화를 포착하여 빛의 세기를 측정합니다. 실험에서는 루비디움 원자를 나노미터급의 정밀도로 움직여 액정이 만들어내는 빛의 간섭을 촬영했습니다. 계측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는 분의 능은 100나노미터 미만이라고 합니다. 또한 빛의 세기뿐 아니라 빛파의 성질인 편광도 계측했습니다. 원자 촬영기는 원자를 이용하여 계산을 진행하는 중성 원자 방식의 량자 컴퓨터의 성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성 원자 방식의 량자 컴퓨터는 빛을 이용하여 포착한 원자를 움직여 계산을 진행합니다. 쪼이는 빛의 모양이 원에 가까울수록 계산의 정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원자 촬영기로 빛의 모양을 포착하여 조절하는 기술 등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림용순, 김일경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조선중앙 방송입니다. 주체 위협이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가의 안전과 국익은 해상 주권 수호와 분리된 적이 없으며 강력한 해군은 국가 방위의 굳건한 기둥이고 자주권 행사의 믿음직한 수단입니다. 우리 해군 무력이 나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조선 서해에서 신용 다목적 구축함 최연호가 자기의 취역을 알리며 출항의 고동을 울린 때로부터 석 달도 못 돼서 조선 동해에서도 구축함 강건호가 출항의 닻을 올렸습니다. 최연호 수역에서도 제시된 작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투 능력을 갖춘 최연급 구축함 2호함인 강건호의 취역은 부국 강병의 강렬한 열망과 포부를 안고 완강히 추진하는 당중앙의 원양 함대 건설 의지와 해군 현대화 열어의 멈춤없는 진보를 과시하는 의미 깊은 계기로 됐습니다. 이 자랑찬 현실을 대할수록 우리 인민은 주체적 해군 무력의 강화 발전을 위해 끝없는 헌신과 노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총기서 동지의 분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봅니다. 해군 무력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시며 지금도 우리 인민은 물보라를 날리며 기세차게 전진하는 오래정의 지휘서에서 해병들의 훈련을 지도해 주시던 경애하는 총기서 동지의 숭관 영상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 경애하는 총기서 동지를 자기들의 배에 모시고 훈련 지도를 받는 영광을 즐기게 된 해병들은 출항 명령이 내리자 사기 충천하여 각 전투 초소들을 번개같이 차지하고 침략의 무리들을 맞받아 나아가는 심정으로 출항의 고동소리를 높이 울렸습니다. 지휘서에서 맵짠 해풍을 맞으시며 해병들의 훈련 모습을 주의 깊게 보시던 경례하는 총기서 동지께서는 속도를 더 높이라고 대담하게 기동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고무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미나라고 정확하게 침로를 변화시키며 능란한 항해술로 훈련을 지휘하는 정장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잘한다고 시야도 해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총기서 동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이날의 뜻깊은 훈련에서 해병들은 적들이 우리 조국의 바다를 단 한치라도 감히 침범한다면 침략자들을 단미 쓸어버릴 멸적의 투지로 충만된 자기들의 일당백 기상을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우리 인민은 가슴 뜨겁게 되새겨봅니다. 주체적 해군 무력 강화를 위해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총기서 동지의 끝없는 헌신과 노고를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들과 조선인민군 해군연합부대의 상륙 및 반상륙훈련,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공군의 섬상륙전투훈련, 경비함 해병들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 경애하는 총기서 동지의 지도 밑에 방대한 규모에서 진행된 한 차례 한 차례의 훈련들은 그야말로 실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조건과 환경에서의 강도 높은 훈련들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해군절의 즈음에서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를 축하 방문하시고 하신 경애하는 총기서 동지의 뜻깊은 그 말씀을 이날 사나운 파도에도 추호의 변침을 모르는 신념의 조타를 억세게 틀어지고 충성의 항로를 이어온 조선인민군 해군의 성스러운 72호 성상의 순관경의를 표하신 경애하는 총기서 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해군 중시의 사상과 해군 무력을 무적 필승의 군종으로 장성 강화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전략 전술적 문제들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해상 및 수중전법들로 각급 부대,

0: 군대 장병들을 완전 무장시키는 것과 함께 현 시점에서 변화되는 해전 양상과 적의 침략전쟁 수법과 전법들에 능히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전술적 방안들을 착상 수립하는 데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재 장비하고 있는 함선, 무기 전투기술 기재들의 원성능 유지와 동원 준비에 늘 관심하는 것과 동시에 훈련 부문에서는 계속 높은 목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우리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경의하는 그의 해군사령부에 대한 축하 방문은 해군 무력 강화의 획기적 전환의 중대한 리정표로 된다고 하면서 저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 강사 홍은양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의하는 참비서 동지께서는 그날의 육사적인 요소에서 자랑스러운 해군사의 장엄한 출발로 되는 함대 창설을 선포하고 그로부터 자기의 해군 무력을 육성해온 빛나는 행정은 오늘까지 이 나라의 평온을 소해오는 데서 실로 큰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해군은 유사시뿐 아니라 앞으로도 공화국의 자주권과 전원,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데서 제일 큰 몫을 맡아 수행해야 한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또한 조선인민군 해군을 하루빨리 전쟁 준비를 만반으로 갖춘 강력한 군종으로 일도시우는 데서 전체 해군에 대한 당중앙의 일적 용문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운 것을 가장 중요한 역으로 제시하시고 해군의 전력 강화에서 기본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사상 정신력의 우세를 확실하게 견지하는 것이며 따라서 모든 장병들에 대한 정신무장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뜻깊은 그날 자신께서는 우리 해군을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시며 우리 해군이 저국의 용의사수는 물론 사회주의 군소에서도 핵심적 선복적 역할을 하고 제일 훌륭하고 풍만한 결실을 이뤄내는 혁명적 군인 집단으로 자랑 떨칠 것을 바란다고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당부는 오늘도 전체 해군 장병들의 가슴속에 깊이 알아새겨 있습니다.
0: 오늘 우리 해군 무력은 우리 시대 위력한 함건조와 함상 및 수중무기 체계 개발을 비롯한 해군 무장 장비 현대화 실현에서도 큰 전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찬 현실을 대할수록 전술 핵공격 잠수함 진수식에 참석하시었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엄한 영상이 어려웁니다. 이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은 해군 무력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우리 함선 공업의 가일층 도약을 결심했다고 앞으로도 연속적으로 수중 및 수상 전력의 현대성을 계속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해군의 강화 발전을 위한 전략 전술적 구상을 천명하셨습니다. 우리 인민은 오늘도 지난 9월 6일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서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연설의 구절구절을 크나큰 격정 속에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안전과 국익은 해상 주권 수호와 분리된 적이 없으며 강력한 해군은 국가 방위의 굳건한 기둥이고 자주권 행사의 믿음직한 수단이라고 하시면서 21세기의 강자, 강대국의 명함은 멈춤없는 노력으로서만 얻을 수 있고 줄기찬 혁신과 상승으로서만 후회 없이 쟁취할 수 있다고 우리의 견결한 국군 수호 의지, 도구한 자존심을 만족시킬 때까지 줄기차게 달리자고 열렬히 호소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그렇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비범한 군사적 예지와 정력적인 용도에 의해 앞으로도 우리의 해군 무력은 최정예의 무적 강군으로 더욱 장성 강화될 것입니다. 해군 무력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시며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방송은 12시에 보도와 날씨, 이어서 종기 해상 예보, 13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4시 실담 온 포지구의 사교진 인민사랑의 자욱을 도도모 볼수록 15시에 보도가 있고 16시 사랑 담아 정을 담아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 보도 18시에는 특집 위화도 지구를 인민의 리상향으로 19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고 19시 45분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석탄의 노래 20시 보도 20시 12분 명당짜리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고 21시에 종합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 해상예보 22시에 보도가 있습니다. 22시 28분 방송국 매주집 이야기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이후에 들으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보도입니다. 나라의 교육을 하루빨리 세계 선진 수준에 올려 세우는 것을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중핵적인 과제로 내세우시고 그 실행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의 교육은 전진과 비약의 큰 보폭

0: 입장을 내짚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교육성 부원 방동훈 동무는 주체혁명 이후에 전환적 국면이 열린 지난 10여 년간은 우리의 교육이 또 한 번 도약하고 눈부시게 발전한 뜻깊은 연대기로 빛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할 때 대한 법령이 채택된 이후 우리 당에서는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전략적 고를 제시하고 우리의 미래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교육으로 되게 하는 것을 교육의 청적 목표로 내세웠으며 새세기 교육혁명 수행에서 나서는 방도적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었습니다. 또한 교복으로부터 책가방, 학습장, 학용품에 이르기까지 학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국가의 부담으로 보장하는 인민적 시책들이 실시되고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는 학교들과 야영소, 가해교양 지지들이 훌륭하게 변모되어 후대 교육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 나날에 피해 지역 학생들을 위해 수도의 사이오요관의 림실교실들이 꾸려지고 평양시안의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들이 교양원 교원들을 망라하는 이동교육대가 조직되어 피해 지역 아이들의 교육이 중단 없이 진행되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경이적인 현실들은 저국의 미래에 대한 절세위인의 위대한 사랑과 혼신을 감명 깊게 실증하고 이 땅의 창창한 내일을 복차게 확신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합폭입니다.
0: 꿈 많은 청춘 시절에 정든 고향과 도시를 떠나 인적 드문 분교에 크지 않은 교단에 삶의 좌표를 정한 교원들과 전국 교원대회 참가자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한 강령적 지침도 안겨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이십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제15차 전국 교원대회에서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 교육자들은 국가와 혁명의 대계를 세우는 설계가 건설자들이며 교육혁명의 주체라는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었다고 하면서 서성구역 상웅소학교 교장 공훈교원 한미화, 모란봉구역 민웅소학교 교장 배정철 선생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뜻깊은 연설에서 이 세상의 어머니라는 신성하고 거기한 부름과 나란히 넣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아마도 선생님이라는 부름일 것이라고 하시면서 시종일관 우리 평범한 교육자들을 우리 선생님들이라고 존경하는 선생님들이라고 종담아 불러주실 때 북받치 오르는 격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교단에 설 때면 응당 듣게 되는 그 리사로운 부름이 우리의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마음속에 그처럼 서중에 자리 잡고 있은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그때 절세비인의 품속에서 교육사업을 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을 가슴 뻗어서 느끼며 교육자로서의 그 용이롭고도 성스러운 사명감을 다시금 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3: 사랑과 정이 끝없이 흘러넘치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 뜻깊은 연설에 접할 때에도 또 청비서 동지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을 때에도 저만이 아닌 모든 대참가자들은 우리 당의 교육중시성의 창뜻을 더 깊이 새겨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민웅소학교의 모든 교원들은 나라의 교육사업을 두고 우리 아이들을 두고 그토록 크나큰 로고와 심려를 기리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 신과 뜻을 종이받도록 후대 교육사업에서 뚜렷한 개선을 안하기에 분발하고 있습니다.
0: 평양 학생 교복 공장 창립 80돌 기념 보고회가 19일 시원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관계 부문 공장의 일꾼들,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평양 학생 교복 공장 지배인 김준철 동지가 기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1946년 9월 20일 공장이 창설된 때로부터 걸어온 지난 80년간의 자랑찬 발전 행로는 후대들을 위하여 한평생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사랑과 헌신의 역사로 빛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세조국 건설 시기 첫 대학생 교복 등을 만들 때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맡겨주셨으며 몸소 시원지에 나오시어 생산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고 공장 노동기급에게 크나큰 은정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후대들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역사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우리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더불어 더욱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더 밝고 환하게 더 보람듯이 내세우시려 수많은 교복 도안들과 견본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셨으며 우리나라 피복 공업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학생들의 몸재기 지도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주시고 교복 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당이 중시하는 학생 교복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라는 남다른 긍지와 높은 책임감을 안고 공장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생산의 동업을 높이 올려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오늘 공장 앞에는 당제 구차대회가 제시한 새 전망계획기간 학생교복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후대들을 위한 당과 국가의 시책이 학생들에게 더 뜨겁게 가닥해 해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품의 질 제고와 생산에 이바지하는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과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을 활발히 벌려 일터마다 집단적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며 종업원들이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일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일꾼들이 당 정책의 운영이 자기들의 어깨 위에 지워져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모든 사업을 과학적으로 예견성 있게 실리 있게 진행하며 전문 가족 자질을 갖추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보고자는 모든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아이들에게 교복을 해 입히는 것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으로 내세운 당주왕의 숭고한 후대관을 받들어 교복 생산에서 보다 큰 혁신을 일으켜 나갈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4: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의 결정을 받들고 석탄공업 부문에 대한 전사회적인 관심과 지원 요리가 더욱 고조되는 속에 수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립경제발전의 전초기지로 애국의 보물을 힘차게 내짚었습니다. 화력탄 보장을 맡은 탄광들의 달려나가 새로운 기적과 혁신창조로 석탄공업 부문의 활력을 부어주고 어머니 조국의 융성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할 유리도 높이 수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석탄 증산을 위한 돌격대 활동에 골기에 나섰습니다. 평양시 돌격대 지휘관 대원들의 출발 모임이 19일에 진행됐습니다.
0: 모임에서는 평양시 당의원의 책임비서 김숙일 동지가 발언했습니다. 그는 석탄 공업 부문을 중시하는 당의 의도를 받들고 석탄 증산을 위한 애국 운동의 골기에 나선 돌격대의 지휘관 대원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위대한 당주왕의 호소에 자랑찬 실천 성과로 화답하는 것은 수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하면서 그는 평양시 돌격대가 모든 면에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돌격대 안의 당 조직들과 지휘관들이 사상동원 사업, 대중의 정신력 발동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며 생산 조직과 지휘를 결패 있게 하여 막장마다의 집단적 혁신의 기상이 날아치게 할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돌격대의 지휘관 대원들이 이룩한 자랑찬 위훈의 소식들은 사랑하는 부모 처자와 일터의 동무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으로 애국열을 배가해주는 힘있는 고무로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모두가 건강한 몸으로 자랑찬 노력적 성과를 안고 귀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탄부들과 함께 석탄 전선을 지켜섰다는 높은 책임감과 애국의 일념을 소중히 간직하고 석탄 증산을 위한 투쟁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돌격대원들은 열렬한 환송을 받으며 탄광들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경공업 공장들의 생산 능력을 높이고 개건 현대화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때에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만경대 혁명사적지 기념품 공장에서 생산 토대 강화와 새 제품 개발에 주력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질 높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할 일념 안고 공정 현대화와 제품의 질 제고 사업을 일관하게 내밀어온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밀라민 수지 제품 생산 능력이 지난해보다 3배로 장성되고 생산품의 다종화, 다양화 실현에서도 진전이 이룩되었습니다. 공장에서는 당의 영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에 선차적인 짐을 놓으면서 전망적인 발전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혁신적으로 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했습니다. 생산 능력 확장을 위한 건축공사에 떨쳐나선 종업원들은 건설물의 질 보장을 첫 자리에 놓고 합리적인 작업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짧은 기간에 공사를 결속했습니다. 밀라민 수지 성형기, 고주파 이해열기 확보와 생산 공정 설계를 선행시킨 공장에서는 설비 조립과 설치를 기술 규정대로 하고 시험 생산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밀라민 수지 제품을 질량적으로 장성시킬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설비들의 기술 개건도 힘있게 추진되었습니다. 공장의 기술자 노동자들은 서로의 창조적 지혜와 정열을 합쳐가며 새로운 형태와 합리적인 조립기계를 제작 보강하여 학생 가방 생산에 필요한 자크의 장식 효과를 종전보다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염색기와 증기 발생 탱크를 비롯한 설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내므로써 자크 테프 등 제품의 질을 1층 개선하고 생산을 보다 활성화할

0: 있는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합평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새 제품 개발에 힘을 넣은 결과 공장에서는 올해에만도 국기의 삼색을 형상한 10종의 모자와 여러 가지 장식 무늬를 새겨놓은 16종의 멜라민 수지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공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올해의 승리적 결속을 위한 투쟁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팔에서 지난 8월 26일에 일어난 대규모 산사태와 큰물로 인한 피해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재해관리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16일 현재 사망자 수는 1,403명, 행방불명자 수는 6,150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13,742명이 구조되고 갈리카스탄과 누아코토를 비롯한 지역들에서 2천여 명이 림시 거처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옥향 김기형입니다. 여기는 평야입니다.
1: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과 오전에 우리나라는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부전을 비롯한 내륙의 일부 지역과 금야, 고온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고기압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홍원을 비롯한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사이에 한때 산발적으로 2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대관, 기마를 비롯한 서해안,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함경남도 바닷가 지역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는 오늘과 내일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씨로서 평년보다 3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8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30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해주, 사리온, 강계, 원산, 함흥, 총진, 해산, 남포, 라손,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신의주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평성, 신의주 28도씨, 해주, 사리온 29도씨, 강계 26도씨, 원산 24도씨, 함흥 27도씨, 총진 24도씨, 해산 25도씨, 남포 28도씨, 라손 25도씨, 개성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온, 총진, 남포, 라손, 개송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강계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으며 함흥시는 새벽과 오전에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희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16도씨, 30도씨, 신의주 17도씨, 29도씨, 해주 20도씨, 31도씨, 사리온 18도씨, 30도씨, 강계 13도씨, 26도씨, 원산 15도씨, 24도씨, 함흥 14도씨, 28도씨, 총진 17도씨, 24도씨, 희산 10도씨, 25도씨, 남포 18도씨, 29도씨, 라손 15도씨, 24도씨, 개성 18도씨, 30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저순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 전반의 해상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3일 저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저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4일 저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5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6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7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3: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지으신 불의의 거전적 명작 저국의 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최위 업이 끝이는 절세의 위인 경연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의 모든 것을 위탁하고 당과 함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쳐온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름없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온포근로자휴양소 소장 조미숙 동지의 실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온포지구에 새겨진 인민사랑의 자욱을 더듬어 볼수록
1: 풍치의 수려한 산세와 아름다운 명소의 경치를 한껏 돋구며 종합적인 문화휴식 및 요양치료 봉사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우리 온포근로자휴양소로는 문을 연지 얼마 되지 않지만 벌써 수많은 근로자들이 찾아와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지형지세가 기묘한 명당자리에 떠선 휴양소에서 사회주의 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는 근로자들의 행복 넘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온포지구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또 하나의 문화청소 생활기지를 마련해 주시기에 크나큰 심려와 노고를 바치신 경의하는 청소성지 이민 혼신의 세계가 우리와 가슴 저주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경의하는 청소성지를 모시고 온포근로자휴양소 준공식이 성대에 진행되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뜻깊은 그날 경의하는 청소성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복리를 축복하여 몸소 준공 태풍을 끊어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소성지께서는 온천장과 온천치료장을 비롯한 휴양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매 구역들이 실용적으로

0: 번화롭게 배치되고 건축이 모든 요소나 주변의 자연 환경과 친숙하게 구성되었다고 만족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륙사가 오랜 온포 온천지대에 부단한 발전을 지향하는 우리 시대에 걸맞는 또 다른 문화 휴양지 문명의 터전이 마련되었다고, 오늘 이렇게 인민의 훌륭한 휴양 동사기지로 다시 개군된 휴양소를 보니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을 또 하나 했다는 긍지가 생긴다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시종 만민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경례하는 청국성지 존귀하신 영상을 우러르는 저희 머릿속에 몸소 요리차례나 현재에 찾아오시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휴양봉사기지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 바쳐오신 경례하는 청국성지 불멸의 로고가 다시금 뜨겁게 되새겨졌습니다. 경례하는 청국성지께서 온포 근로자 휴양소 신설 공사장을 찾아주셨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에도 공사 현장을 찾으신 경례하는 청국성지를 망각가에 비웠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는 크나큰 행운을 지녔습니다. 공사장에 도착하신 경례하는 청국성지께서는 전망대에 오르시어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휴양소의 아름다운 전경을 바라보셨습니다. 당시 온포지구는 사물이었지만 아직도 흰눈이 쌓여있어 마치 한겨울의 설 풍경을 연상케 했습니다. 높고 낮은 산발들을 배경으로 각이한 모양새를 갖추고 들어앉은 휴양객들과 휴양소 지구를 감돌아 흐르는 온포온천은 유중한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온포지구의 풍경을 기쁨 속에 바라보신 경례하는 그이께서는 일꾼들에게 휴양소를 훌륭히 완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었습니다. 그러시고는 산포 구역에 숲을 잃은 소나무들이 보기 좋다고 나무 껍질이 시뻘겋고 줄기가 창대처럼 길게 올라가다가 끝부분이 보석같이 생긴 것이 바로 금강홍성이라고 다정히 이르시었습니다. 정말이지 휴양소에서 오랫동안 일해오면서 울창한 숲을 이르며 키높이 자란 소나무들을 매일같이 보면서도 그것이 금강홍성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던 저였습니다. 금강홍성이라고 정답게 불러주시는 그 일을 우러르며 저는 그때 이 땅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라도 귀중히 여기시는 경례하는 청국성지 순간 조개를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았습니다. 그날 경례하는 청국성지께서는 온포 근로자 휴양소가 자리 잡고 있는 것과 같이 금강홍성도 잘하고 온천 용천도 많은 명당자리는 없다고 하시면서 산포 구역을 공원식으로 꾸리지 말고 자연 상태로 놔둬야 한다고, 거기에 평평한 판도를 깔아 걸음길만 만들어줄 때 대해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의 말씀에는 휴양소 구역만이 아닌 온포지구의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는 원칙에서 휴양소를 꾸려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는 원칙에서, 이것은 참으로 휴양지 건설에서 철칙으로 삼아야 할 절대의 기준이었습니다. 이어 경례하는 그이께서는 온포 근로자 휴양소는 나라의 또 하나의 귀중한 재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온포 근로자 휴양소가 완공되면 아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정 깊은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을 받아하는 순간 저희 눈앞에는 휘황하게 전변된 온포 근로자 휴양소에서 행복의 웃음꽃을 피우는 인민들의 모습이 삼삼이 안겨왔습니다. 시종 만민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경례하는 청국성지 존귀하신 영상을 우러러나니 우리 휴양소에 찾아오시오. 오거리 수령 및 불멸의 룡덕종의 길이 빛내며 휴양생들이 생활에서 사선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최상의 조건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영상을 피우는 것만 같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럴수록 저의 생각은 잊지 못할 그 밤으로 다시금 다름치고 갔습니다. 한여름이 기나긴 해도 길고 사람들 모두가 단잠에 들고 있던 그 시각, 현지들의 길에서 쌓이신 피로도 푸실 사이 없이 우리 향소를 찾으신 경례하는 청비성지께서는 휴양소의 곳곳을 일일이 다 돌아보시면서 낡고 침침한 시설들과 봉사 환경에 빗긴 우리 일꾼들이 사상 간증과 일본서에 오만 경종을 울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휴양소 관리 운영을 잘하지 못하여 인민들이 호평이 아니라 비평을 받게 되면 사출 언초물이 마를 줄 모르고 솟아나는 경천 이곳에 인민을 위한 휴양소부터 일도 씌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 업적을 빛낼 수 없게 된다고 준절히 이르셨습니다. 우리 휴양소는 해방된 이듬해 몸소 찾아오시어 휴양 각들의 터전도 잡아주시고 휴양 일가도 짜주시며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과 문화 청소 생활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문화 휴양지로 꾸려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오려있는 뜻깊은 것입니다. 오고의 수령님의 따사로운 인민 사랑의 자욱이 오려있는 이곳을 인민의 우수권 넘치오르는 문화 생활 거점으로 더 훌륭히 빛을 뿌리게 해주시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휴양소 옆에 온화한 단위에서 매공장을 건설하고 온천물을 유양하여 매기를 생산한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온천의 물을 망탕 써 보낸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온천물을 유용하는 종합봉사기제를 꾸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 이럴 듯 다시 마신 사랑이 깃들어있는 것이었건만 우리들이 이를 쓰게 못하여 시설 관리와 봉사 환경을 구태에 우연하게 해오다나니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례하는 청무성직께서는 동행한 일꾼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용덕조 단위 일꾼들은 이를 잘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용도 사적을 말이나 굴러서가 아니라 인민들이 실제 그 덕을 파괴함으로써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얼마나 거대한 유산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가를 절감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나 글로서가 아니라 인민들이 실제 그 덕을 보기 진정 여기에는 이 땅에 용력히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 인민이란 사랑의 역사를 끝없이 이어가시려는 격려하는 총성지의 숭고한 뜻이 오려 있었습니다. 그날 격려하는 총성지께서는 온포 근로자 휴양소를 인민들이 휴양으로서 충분히 휴식도 하고 온탕 치료도 할 수 있는 종합봉사기지, 치료봉사기지로 훌륭히 꾸려야 한다고 그렇게 하여 온포 근로자 휴양소가 모든 봉사설이 충분히 갖춰진 온천 휴양소의 본보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휴양소를 개관하는 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이 오지런 듯 돌이켜보며 순간 감정에 휩싸였는데 격려하는 청부성지께서는 온포 근로자 휴양소는 양동 온천문화 휴양지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인민들은 멀지 않아 여기에서 또 다른 특색의 온천문화를 향유하게 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께서는 온포 근로자 휴양소를 지방 거의 못과 특색이 잘 살아나면서도 현대 건축술의 집안 요구가 철저히 구현된 종합적인 산간지역 문화 휴식 및 요양 치료 봉사 기지로 건설하면 우리가 참으로 다양한 분야, 다양한 생활 영역 개척에서 또 하나의 보람 있는 성과를 이룩한 것으로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당창금 8덟을 맞으며 온포 근로자 휴양소를 훌륭하게 할 것이요 인민들에게 선물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랬듯 격려하는 청성지의 사랑의 자욱, 헌신의 로고에 받들려 온포 근로자 휴양소는 최상의 조건을 갖춘 특색 있는 온천 치료 및 보양시설들과 종합적인 봉사 기술로 건축권을 형성한 또 하나의 명소로 완공되어 드디어 준공의 경사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휴양소의 여러 곳을 일일이 다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이제 휴양소가 개업을 시작하면 이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거듭거듭 정담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인민들에게 이렇듯 훌륭한 사유지 번화가 문명의 별천지를 또다시 안겨주신 격려하는 청구성지께 격려하는 원수님 오버의 수령님께서 해방된 이듬해에 우리 휴양소의 터전을 잡아주신 그날로부터 꼭 80년은 되는 해에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이렇듯 훌륭한 최상급의 문화청소 생활기지를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정중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앞으로 인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잘해 나가길 바란다고 뜨겁게 당부하셨습니다. 진정 온포 근로자 휴양소는 언제나 마음속 첫자리에 인민을 여시고 우리 인민들이 무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 마음쓰시는 격려하는 청성지의 심리가 로고가 안온 인민의 제보, 인민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우리 온포 근로자 휴양소를 찾았던 휴양생들은 한결같이 한 생에 잊지 못할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다고, 휴양의 나날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자연에는 사계절이지만 이 땅에는 위대한 우보의 인민 사랑으로 따뜻한 사랑의 봄 계절만 있다고 하면서 우리 근로자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격려하는 청성지 하늘 같은 그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일터로 돌아가면 보답의 마음을 안고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격정을 터쳤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절세 위인들이 숭고한 인민 사랑의 자욱이 뜨겁게 오려있는 용강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를 언제나 가슴 깊이 간직하고 인민의 복리 증진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어머니 당의 요로 같은 진정이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가닿도록 봉사활동을 진행해 나감으로써 이 땅에서 노동당 만세 소리, 세상의 부르몹스라의 노랫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도록 하는데 자신들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나가겠습니다.
1: 온포지구에 새겨진 인민사랑의 자욱을 더듬어 볼수록 지금까지 온포근로자 휴양소 소장 조미숙 동지의 실담을 보내드렸습니다.

0: 보도입니다. 우리 인민들의 건강정진을 위해 언제나 마음쓰시며 끝없는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평양시 교회의 명당자리에 일도선 보건산소공장에도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공장 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부지도 잡아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건설장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공장을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창조물로 일도세운이 돼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새로 건설된 보건산소공장을 찾아주시었던 그날에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산소분리기장, 기체산소충진장, 산소공급소 등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정령과 관리 운영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공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통합 생산 체계를 훌륭히 구축하였으며 산소 분리기장, 산소 충진장을 비롯한 생산 공정들마다의 현대적인 설비들도 급전히 갖춰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의료용 산소를 운반하는 전용차까지 마련해 놓았는데 모든 것이 마음에 든다고 그리도 만족해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시였습니다. 현대적인 보건산소공장이 건설됨으로써 질 높은 의료용 산소를 꽝꽝 생산하여 병원들에 보내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을 위한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았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즐겁다고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자유로운 영상은 오늘도 천만 인민의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날 보건산소공장은 비록 크지 않지만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는 작고도 큰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공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에 떠받들려 훌륭하게 일떠서 저 반대로부터 공장에서는 설비관리, 기대관리를 실수있게 진행하고 종업원들의 기술기능 수준과 책임성을 최대한 높여 생산을 정상화하는 것과 함께 검사체계를 엄격히 세워 해마다 질 높은 보건산소를 생산하여 평양시 안의 치료예방단위들에 보내주었습니다. 한편 우리 당의 뜨거운 인민사랑의 손길에 떠받들려 각 도들에도 보건산소공장들이 훌륭히 일떠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건산소공장뿐이겠습니까?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반드시 걸머지고 실행해야 할 최급선무로 가장 영예로운 혁명사업으로 내세운 조선노동당의 숭고한 인민관에 떠받들려 새 시대 보건혁명의 실체들이 나날이 더운 눈부시게 일떠서고 있습니다. 진정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있어 우리의 보건은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 보건으로 끝없이 강화될 것이며 그 혜택 속에 인민의 웃음소리는 더 높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1: 건제품의 다양화, 다정화, 다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각지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함경북도 예수 건제전시회가 16일부터 18일까지 더 과학기술 도서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청진 목재가공공장, 라남 용의군인 수지일용품공장, 화대군 건제공장을 비롯하여 도안의 40여 개 건제 생산단위들에서 출품한 180여 종의 수천 점의 건제품이 전시됐습니다. 거무산 시멘트 공장의 일꾼들과 기술자들은 새로운 활성 첨가제를 연구 개발함으로써 석고를 쓰지 않으면서도 시멘트의 강도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당의 운정 속에 훌륭히 일떠선 오랑군, 부령군, 길주군의 일용품 공장들에서는 다양한 형태와 용도의 가구류와 질 높은 각종 수지관을 전시했습니다. 청진 스레트 공장과 경성 타일 공장에서 생산한 경계석과 색인조석판, 외벽 타일은 보기에도 좋고 시공에 편리하며 광택도 등이 우수한 것으로 해서 참관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청진 석재 원천 가공사업소에서 제작한 책상과 화분탁을 비롯한 돌 가공품들은 품위가 있고 실용적인 것으로 해서 전시회장을 이채롭게 했으며 해룡시를 비롯한 지역들에서도 생산 원가를 낮추면서도 장식 효과를 뚜렷이 살릴 수 있는 장식문의 칠감과 장식 벽돌을 출품했습니다. 전시회는 건제 생산 단위들에서 자체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해서 이룩한 경험과 기술을 서로 공유하며 건제 생산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질제고의 경쟁 열풍을 일으켜 더의 건제 공업 발전을 견인하는 데서 의 있는 계기로 됐습니다. 함경북도 당위원회 책임 비수 김두일 동지를 비롯한 도안의 일꾼들이 전 시회장을 돌아보면서 건재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조적 문제를 토의했습니다.
0: 당의 지방발전 정책 관철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증산군 옷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장 일꾼들은 모든 종업원들이 제품 생산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한편 기술 기능 수준을 한 계단 끌어올리기 위해 애써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술 준비실에서는 제품에 대한 수요자들의 의견도 종합하고 피벗 공업의 발전 추세도 꾸준히 연구하면서 주민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옷 도안을 창작하는 데 사색과 실천을 지향시키고 있습니다. 재봉공들도 평균 급수를 끌어올릴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아글타글 노력하면서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들이 합격품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기술 규정과 표준 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검사원들의 책임성을 높여 공정별 검사를 실수 있게 하고 합격된 조건에서만 다음 공정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강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질 제고와 관련한 기술 전수회, 과학기술 발표회 등을 조직하고 각종 지구들을 장관 제작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면서 사회주의 경쟁도 활발히 조직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질 제고 문제는 경제기술적 문제이기 전에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대하는 관점과 입장, 국민적 양심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하나의 제품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원산시 령천 농장에서 실리 있는 녹색 재배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논판 양어를 비롯한 유기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일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올해의 여러 정부의 논에 새끼 미기들을 놓아주고 물 관리와 무기 보장 등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농장원들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논판 미기 양어 분조원들은 봄 내 여름 내 품을 두려 미기 풍년을 안아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결과 정보당 평균 40 내지 50여 톤의 미기를 수확했으며 미기 양어를 한 논들에서는 정보당 10톤 이상의 논규 수확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흐뭇한 미기 작황을 마련한 긍지와 기쁨에 넘쳐있는 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올해를 더 높은 알곡 생산 성과로 빛낼 일념 안고 당면한 영농 작업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0: 다음, 이스파니아의 동부 지역에서 최근 폭우로 큰 물 피해가 났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16일 갑자기 들이닥친 큰 물에 휘말려들어 한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발렌시아에서는 도로들이 침수되고 비행장 운영이 중지되었습니다. 17일 무르시아의 까르타헤나에서는 열차 운행이 중지되고 학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나라의 기상 관측기관은 카탈루냐와 발렌시아, 무르시아에 높은 급의 경보를 발령했으며 앞으로 폭우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호일화 김기형입니다. 여기는 평야입니다.
1: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이 시간에는 1990년대의 버천버 전자악단에서 형상한 혁명가극 음악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르이의 고전적 명작 터벌가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경야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이 하늘처럼 받드는 인민 앞에 인민 위에 우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평양 가방 공장. 우리 인민들과 아이들 속에서 너무도 정답게 불리워지고 있는 부름입니다. 이 공장의 소나무 직매종 가방 수리소 또한 우리 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다면 크지 않은 이 가방 수리소가 어떻게 되어 사람들 속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인지. 사랑 담아 정을 담아.
1: 직매점의 가방 수리소가 나온 것은 두해전입니다. 어느 날 공장에 한 할머니가 초학교에 다니는 손자의 가방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손자가 볼채다 나니 가방 차고 물개가 다 고장났던 것입니다. 그날 그 가방을 넣고 공장 일꾼들이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공장에서 많은 품을 들이고 있지만 밑에 전에 공급받은 학생들의 가방에까지는 미처 주의를 돌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에서는 학생들의 가방 수리 문제가 토의되고 필요한 절차 사업들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직매점에 가방 수리소를 따로 내오고 두 명의 우수한 기능공들을 선발 배치했으며 해당 기관들과 연계 밑에 구역 안의 학교들에서 수리와 가방들을 모아둔 모아서 공장으로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 누구나 자기가 살고 있는 동 이민반 학생들이 이용할 학생 가방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 종용을 포괄할 때 대한 대책도 세웠습니다.
0: 평양 가방 공장 소나무 직매점 책임자 정경화 동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가방을 생산해서 공급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사소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대책해 주려는 평양 가방 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뜨거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방 수리소에서 우리는 손님들이 남기고 간 반영문들도 보았습니다. 스스로 좋은 일을 찾아하며 아이들의 책가방을 수리해 주니 성과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글쎄, 무상수리라는 게 웬 말입니까? 이런 일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이지 이 공장은 우리 당의 사랑을 인민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복의 공장입니다. 자식들을 나라의 육군, 지독체를 겸비한 인재들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반영문들에는 학생들의 기호에 맞게 새 가방을 안겨주고 수리도 새 것처럼 해주니 정말 좋다는 아이들의 기쁨의 목소리도 빗겨 있었고 가방 수리를 무상으로 해주면서도 항상 밝게 웃으며 맞아주는 친절한 수리소 종업원들에 대한 고마움의 마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2: 하루는 퇴근하려고 하대는데 한 손님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다음날 당장 계약인데 아들의 가방을 거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집이 하성구역인데 그때가 마지막 차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퇴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안타까운 얼굴과 집에서 수리한 가방을 기다리고 있을 학생의 모습이 발목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책임자 동지는 우리에게 다음날 당장 계약인데 어머니가 어죽 속상했으면 맞겠는가고 하면서 우리가 오늘 퇴근을 좀 못해도 꼭 수리해서 다음날 학생이 깨끗이 수리한 가방을 메고 기쁜 마음으로 등교길에 오르게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 동지와 함께 수리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수리한 가방을 메고 학교로 가며 기뻐할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0: 가방 수리소 노동자 장경욱 동무는 범상하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가슴 뜨거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여러 같은 사랑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가닿도록 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는 이곳 청업원들의 진정을.
3: 솔직히 별로 큰일도 아니고 또 웅장해야 할 일입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평양 가방 공장에 어머니 공장이라는 신성하고 고귀한 부름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더운 보시고 훌륭한 가방을 미워주고 싶어하고 또 돌모질세라 해질세라 늘 관심하고 보살펴주는 것이 어머니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사랑과 운종이 그대로 가닿도록 하기 위해 학생들의 진정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
0: 오문이 공장. 흉양 가방 공장 부원 장미동의 이야기를 되새겨보느라니 따뜻한 오보의 사랑이 가슴 후도워집니다. 숨몸이 어려웁니다. 흉양 가방 공장을 찾으시오. 우리가 일도 세운 공장에서 우리가 만든 원료 자재를 가지고 우리 손으로 가방을 생산하니 얼마나 좋은가고 그리도 기뻐하신 경애하는 정비서 동지의 자유로운 영상이. 오늘도 평양 가방공장 소나무 직매점 가방 수리소를 찾는 누구나 위대한 오보이의 다심한 사랑이 격정을 금치 못합니다.
4: 저는 대동강구역 문남동에서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자의 가방을 수리하러 왔다가 이상으로 봉사를 받고 보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눈물만 앞섭니다. 타가서는 타가서대로 또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태어나서부터 모두 무상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해 부모들이 해줄 것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 베푸시는 원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0: 그렇습니다. 위대한 어머니 당의 한없이 따사로운 후대 사랑에 떠받들려 우리 아이들은 앞날의 주인공들로 억세게 자라고 있습니다. 사랑 담아 정을 담아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보도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을 위한 원대한 비상과 눈부신 창조의 설계들을 빛나는 현실로 펼쳐나가시는 경의하는 총기소동지의 혁명적인 실행의지에 전진의 보폭을 맞추어 전면적 국가부흥위로 향한 새로운 전망목표 수행에 보다 큰 박차를 가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유남 특파기자 만난 함경남도 북청군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박봉우, 부장 한영관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지난 7월 경의하는 총기소동지께서는 우리 도의 라공군이 대상건설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지난해 여기 세포리 지구에 현대적인 바닷가 양식사업소가 일떠섰는데 올해에는 군의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산업지구로 전변되어 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겠습니다. 경의하는 총기소동지께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 계획한 사업들을 무조건 완결하여 국가 부흥의 실제적인 발전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적인 시책, 현명적인 정책을 실행하자면 실행 담보가 안 받침되기 전에 먼저 실행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실행 의지가 없는 정책은 빈 말공배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시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당이 새시대 지방발전 정책만 놓고 봐도 지방의 발전이 우리 국가의 전진과 발전을 대표하게 하며 지방의 이상적인 면모가 우리식 사회주의 발전상으로 되어야 한다는 숭고한 뜻을 지니신 경의하는 청주동지의 정력적이고 탁월한 명도의 손길 아래 오늘 우리 당의 시간표대로 뒤틈없이 추진되어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내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백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당 정책은 경의하는 청비소동지의 확고부동한 실행의지를 바탕으로 하여 제시되고 그것을 주동력으로 하여 언제나 빛나는 실체로 이어지는 가장 과학적인 정책, 가장 혁명적인 정책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1: 예.
2: 하기에 지금 우리 군안의 전체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경의하는 청비소동지의 절대적인 실행의지야말로 인민을 위한 원대한 리상, 눈부신 창조의 설계도를 빛나는 현실로 당겨오고 성공적인 변혁으로 이어놓는 근본 원천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안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3: 당중앙연휴의 제9기 제2차 전원회 결정을 받들고 양강도에서 석탄공업 부문을 물심양면으로 돕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해산 탄광 탄부들의 노동 조건과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탄광 현대화의 방향과 방도를 모색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 해결해 주었습니다. 석탄공업을 지켜 세울 때 대한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도 설계연구소의 설계원들이 사무총사와 후생건물의 설계를 탄광지구의 특색이 살아나면서도 현대성, 편리성, 실용성의 요구에 부합되게 완성하기 위해 지화총력을 바쳤습니다. 도 최신관리국에서 건설 역량을 현지에 파견해서 전반적인 공사가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조직정치 사업을 드세게 벌렸습니다.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중심고리에 힘을 넣는 것과 함께 능률적인 작업 방법들을 활용해서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했으며 옹벽쌓기와 구내도로 포장, 상수도 공사 등을 책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해산 건구공장과 해산 세민트공장의 노동계급도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필요한 목제품과 세민트를 제때에 생산 보장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과학기술 보급실과 지령실, 회의실 등이 꾸려진 사무총사와 후생건물이 본뜻하게 일떠섬으로써 탄부들에게 보다 문화위생적인 노동생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안의 많은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성권 마련한 지원물자를 탄광에 보내주어 탄부들의 투쟁기세를 배가해 주었습니다.
0: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은파광산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세기준 세기록 창제로 들끓고 있습니다. 광산에서는 광명경의 일꾼들과 광부들을 정산투쟁에 앞장에 내세우고 이들의 모범을 모든 갱들이 따라 배우게 하고 있으며 광석 운반에 필요한 곤양기와 광차 등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교차 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명경의 노동기급이 올해 또다시 1만 톤의 광물을 증산할 것을 골기한 데 맞게 서로의 창조적 지혜와 열정을 합쳐가며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데 특히 운광소대, 차감소대원들이 한광차 도하기, 한발파 도하기 등 여러 가지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이면서 내일 광물 생산 계획을 다툼없이 완수하고 있습니다. 굴진경의 일꾼들과 광부들도 합리적인 발파 방법을 적극 도입하고 운광 속도를 종전보다 훨씬 높이면서 내일 많은 광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갱들에서도 따라 앞서기, 따라 비우기, 경험 교환 운동이 불길 높이 새로운 굴진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매일 높은 광물 생산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산투쟁의 과감히 떨쳐나선 이것 광산일꾼들과 노동기급의 줄기찬 투쟁에 의해 광물 생산 성과는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3: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에서 우리 인민의 형용률 애국률을 보여주며 문화종소 생활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주제의 소설들을 창작해서 내놓았습니다. 소설문학분과위원회에서는 모든 작가들이 진취적인 창작기풍을 지니고 시대의 숨결,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작품들을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히 완성하도록 창작지도를 실속있게 진행했습니다. 장편 실화 소설 그리운 강남은 전 세대들의 투쟁 전통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부모들의 의무이며 후대들이 조국의 번영을 위한 참된 삶을 꽃피우도록 하는 것이 혁명 선배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감명 깊은 화폭으로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새 세대들을 주체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튼튼히 키워야 할 직업적인 혁명가의 본분을 깊이 간직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수 교양 사업에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는 온화한 농촌학교 교원들의 애국적 소행을 전하는 장편 소설 도전자들도 나왔습니다. 장편 소설 지옥의 계곡은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 것으로 해서 사대와 망국을 숙명처럼 감수해야만 했던 해방전 우리 인민의 비참한 운명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단편 소설집 따스한 바다는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사회주의 대화원의 아름다움을 높은 예술적 형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병사들의 성장의 걸음걸음을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오보의 사랑을 담은 단편 소설 수리계, 당의 지방발전 정책 관철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정신세계를 형상한 단편 소설 산열매 등이 창작돼서 사람들 속에서 논리 애독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조선작가동맹중앙연회의 작가들은 들끓는 현실 속에 들어가 창작활동을 벌리는 나날에 단편 소설 끝나지 않은 인계, 영원한 노후를 비롯한 작품들도 내놓았습니다.
0: 다음, 일본에서 혈육간의 살인범죄가 그칠 수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오사카부의 오사카시에서 어머니의 목을 눌러 무참히 살해한 아들이 체포됐습니다. 최근 히로시마현의 후쿠야마시에서는 아버지가 태어난 지 2개월밖에 안 되는 아들의 머리에 비닐구력을 씌워 호흡부전으로 죽게 만든 사건이 발생해서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냈습니다. 혈육도 서슴없이 살해하는 비인간적인 참상은 극단한 개인주의와 대륜 패독이 난무하는 일본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이 니복숙, 탁승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위협이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름 없이 잘 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동당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오늘도 사람들 누구나 격정을 금치 못해 하고 있습니다. 도해전까지만 해도 조금만 큰 비가 내리면 물난리가 나고 나던 위하도가 위대한 당의 사랑 속에 라군의 섬으로 전면된 것을 두고 이는 진정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를 혁명적 방풍으로 하고 있는 위대한 우리 당만이 이룩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위하도 지구를 인민의 리상향으로 2024년 7월 우리나라의 북부 국경지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압록강의 수위가 위험 계선을 넘어서 5천여 명의 주민들이 침수위험 구역에 고립되어 시시각각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위험에 처한 압록강 지역 인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 밤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고도 비 내리는 현지를 찾으시어 불리한 일기 조건과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의 영영한 비행사들이 주민들을 구출하는 모습을 전기간 지켜보시며 구조 전투를 몸소 지휘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오늘도 평안북도 인민연회 국장 김원경 동지는 그날의 분열할 화폭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1: 두해전 뜻하지 않은 자연이 건남으로 두 넓은 섬지구가 통째로 물바다로 변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석에 갇혀있는 그때 우리의 격려하는 청비소동지께서 빗바람친 구조 현장으로 나오시어 시시각각 콧물이 사정없이 밀려드는 비행기지에서 마지막 한 사람을 구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었습니다. 재해성 이상기후라는 말이 무서운 재난을 동반하는 부름으로 울리고 사람들이 자연이 광란으로 불행을 당하는 참사가 그칠 새 없이 전해지는 이 행성에서 한 나라의 용도자께서 위험에 처한 수천 명의 수재민들을 구출하는 작전을 현지에서 직접 지휘하시고 그처럼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구원하도록 하신 이야기는 세계 공중 구조 전투의 기적인 동시에 인민 사랑의 기적으로 세인을 감동시키었습니다.
0: 우리 정령 잊을 수 없습니다. 몸소 고무단장을 타시고 큰 물피의 정령을 요해하시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음하신 그 영상을 고무단장 앞에 펼쳐진 것은 무연한 흙탕물 바다. 그 위에 드문드문 끄트머리만 보이는 전주대들과 가로수들 그리고 앙상한 석가래만 남은 집지붕들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 밑에 잠겨있는 인민들의 보금자리를 알아보셨습니다. 그 후 침수는 후에 모져선 야전 열차에서는 조선노동당의 성스러운 붉은 당깃발을 들이우고 우리 당 역사에 특기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근 동지의 격정의 토로 우리 다시 들어봅시다.
2: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소식에 접하고 언제나 마음속 첫자리에 우리 인민을 소중히 품어내시고 온 나라 가정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크나큰 노고와 심려를 바쳐가시는 경려하는 청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새겨안게 되었습니다. 우리 범람하는 험한 길을 달려 평안북도 신유주시와 우주군의 큰물 피해 현장을 찾으시고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시며 주민들을 구출하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켜보신 우리의 청비서동지 지형지물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깊숙이 잠겨둔 침수지역을 돌아보시면서 하루빨리 침수지역 주민들의 불행을 가시주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신 경려하는 청비서동지의 그 모습을 우러르면서 온 나라 천만이면은 인민이 당한 불행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며 뜨거운 정을 부어주시는 위대한 어버이 사랑에 목매어 격정의 눈물을 쏟고 쏟았습니다. 정말이지 경려하는 청비서동지의 품을 떠나선 순간도 살 수 없으며 그 품에서만 우리의 운명도 미래도 꽃피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다시금 절감하십니다.
0: 그때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꾼들에게 이제 큰 물이 진 다음 보수를 하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살림집들도 적지 않은데 복구건설 규모를 어떻게 잡겠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누구도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형편으로 볼 때 쉬이 결심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시던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다 새로 지어주자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오래전에 신의주 씨를 잘 꾸릴 때 대하여 교시하시었는데 할 바에는 설계를 잘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게 별천지로 꾸리자고, 역사적인 과제를 역사적인 실천으로 수행하자고 경연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인민과 생사구락을 같이 하시며 인민의 아픔과 고충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인민의 소원과 희망이라면 천난금을 기울이고 자신을 깡그리 바쳐서라도 기어이 꽃피워주시는 위대한 인간, 위대한 어머니께서만이 내리실 수 있는 비상한 결단이고 엄숙한 용단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시작된 압록강 기슭의 전변의 새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다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마음속에 얼마나 휘황한 미하도 지구의 내일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평안북도 의주군 큰물 피해 지역을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피해 복구를 단순히 자연재해가 몰아온 후과를 가시기 위한 사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당의 원대한 지방발전 강령을 실현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관점에서 전망적으로 발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때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평안북도 피해지역 살림집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어서는 위하도와 다지도에 수백 정도에 달하는 온실 종합농장을 크게 건설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연한 총비서동지. 수재민들이 평양에서 행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여러 차례나 건설 현장을 찾으시어 누구나 부러워할 현대적인 농촌 도시를 건설해 주시고도 또다시 섬지구를 통째로 희한하게 전변시키실 웅변 설계도를 펼치신 경리하는 총비서동지십니다.
3: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신유수 원실종합농장 건설 및 지역개발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때의 일입니다. 이날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천지 개벽대회라는 전변성을 보시며 군인 대중과 청년들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 불과 한 해 전만 하여도 년년이 들이닥치는 큰물로 하여 불모의 땅으로 취급되던 이 섬지구가 지방경제의 급진적인 발전과 지역 인민들의 물질생활 향상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대단히 큰 어물섬이 되었다고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신우수 원실종합농장 건설은 우리 당의 지역경제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일 큰 규모로 조직한 사업이고, 그 결과가 지방인민들의 물질생활 향상과 직결되는 중대사항인 것으로 하여 사소한 결점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새겨 안는 일꾼들의 생각은 깊어졌습니다. 정말이지 자신께서 겪는 천만 과정은 모두 묻어두시고 인민들에게 세상의 이것만을 안겨주시려 혼신의 낙하범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리하는 총비서동지이십니다. 이날 수행한 일꾼들은 절세 위인의 숭고한 인민관, 인민에 대한 혼신의 세계를 또 한 번 체감하며 우리 인민을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워주시려는 인민의 어버이의 위민 혼신의 자욱을 따라 이 땅에는 인민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자는 것을 다시금 굳게 확신했습니다.
0: 만경대구역 인민위원회 부원 김영일 동지의 목소리 우리 가슴 뜨겁게 울려줍니다. 자연의 재앙이 휩쓸었던 땅에 수천 세대의 살림집을 짓고 견고한 지방을 쌓는 것만도 기적으로 여기던 때, 최대 규모의 원실농장을 건설하실 통이 큰 작전을 펼쳐주시고 평북도 인민들에게 현대성과 선진성, 실리성에 있어서나 건축 수준에 있어서 또 한 단계 도약한 원실농장을 안겨주시기 위해 몸소 건설 현장을 찾고 또 찾으시며 전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신의주 원실종합농장이야말로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이민 헌신의 고귀한 결정체. 그에게서 인민들을 위하여 무한한 심혈과 노고를 바쳐 마련해주신 고귀한 제도라는 생각으로 가슴 저도 온다고 하면서 진해주 원칠종합농장 경리 김영진 동지는 말합니다.
4: 최상급이 원실종합농장을 건설해 주신 경연은 청소년주의 사랑과 배려를 깊이 새기고 우리 신우주 원실종합농장의 전체 일꾼들과 정원들은 원실 허동들마다의 푸른 싱싱한 남새를 가득 채운 곳으로서 경연은 청소년주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주황이 지방을 부러워하게 하고 지방의 진흥이 우리 국가의 전쟁과 발전을 대표하게 하며 지방의 리상적인 면모가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으로 되게 하시려는 경연은 총비서 동지의 한없이 중구한 뜻이 바로 여기 미하도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1980년에 창작한 가요 동지의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혁명 영화 조선의 별의 주제가인 이 노래는 항일혁명 투쟁의 초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과 청년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맺어진 가장 아름답고도 숭고한 혁명적 동지의 세계를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형상한 명곡입니다.

항일혁명 가요 중에서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직 진행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널리 불리워진 혁명 가요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시곤 쓴 속탄의 노래. 이 시는 1979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1: 속탄은 땅속 깊이 묻혀 있어도 그 속에 깃든 아름다운 노래를 알고 있노라. 우리

간부들만은 너는 얼마나 빛깔고 노시되어 아이들의 밝은 웃음 피워주는가. 은하수 빚긴 밤이면 라곤의 거리들의 저 먼 건설장에 화력탑인을 돌리며 열차를 끌며 꺼질 줄 모르게 타오르는 정열의 불똥이 되어라. 사랑한다. 저 눈부신 진주보다 더 아름답게 너는 우리의 삶을 빛내어주고 그 열과 빛과 힘으로 청춘과 행복을 꽃피워주거니. 아, 너야말로 우리 바라는 희망의 모든 것을 시각마다 열매로 주렁지워주는 노래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 꿈과 노래를 안고서 우리는 내려간다. 참결 깊은 갱도 속으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을 뿌리는 지하의 별빛이 되어 우리 너를 캐내어 이강산의 주체라곤을 더 찬란히 꽃피워 어버이 수령님께 기쁨을 올리리라. 여기에 우리 탄부들의 삶의 리상이 있고 속수 쏟아지는 그 암벽을 밀고 나가는 투쟁의 자욱자욱에 우리 탄부들의 보람과 긍지가 솟거니 우리의 낭만의 노래처럼 울리는 고속도굴진의 차감기 소리를 들여다. 석탄이여,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의 가치를 가장 높이 창조할 줄 아는 탄부들. 대고연한 땅속 깊이 억만년 잠자며 가슴에 묻었던 너의 꿈많은 노래를 저 밝은 낙원의 땅 위에 높이 올리리라. 사회주의 대건설의 발걸음 더 세차게 울리는 행진곡이 되게. 얼마나 청렬에 찬 낭만의 가수들인가. 너의 꿈을 노래로 이 땅 위에 꽃피우는 우리의 심장은 사랑의 불덩어리. 조국의 번영을 생각하는 탄부의 크나큰 사랑으로 우리는 통째로 너를 나눠내려니 창조의 환희로운 삶과 이 땅의 미래를 가슴 벅차게 안고 사는 탄부의 사랑이요. 우리는 살리라 너를 안고 노동계급의 그위훈 기름진 탄내구에 빛내며 이 깊은 막장에서 조국을 빛내는 가장 낭만에 찬 지하의 별로 빛을 뿌리며.

지금까지 1979년에 창작된 시 석탄의 놀이를 보내드렸습니다. 랑성의 방송은 윤시곤이었습니다.

보도입니다. 우리 인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언제나 마음 쓰시며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평양시 교회 명당 자리에 일도선 보건산소공장에도 뜨겁게 어려 있습니다. 공장 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부지도 잡아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었을 뿐만 아니라 건설장을 현지도 하시면서 공장을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창조물로 일도 세우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새로 건설된 보건산소공장을 찾아주셨던 그날에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산소분리기장, 기체산소충진장, 산소공급소 등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정령과 관리 운영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공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통합 생산 체계를 훌륭히 구축했으며 산소분리기장, 산소충진장을 비롯한 생산 공정들마다의 현대적인 설비들도 급진히 갖추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의료용 산소를 운반하는 전용차까지 마련해 놓았는데 모든 것이 마음에 든다고 그리도 만족해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이시었습니다. 현대적인 보건산소공장이 건설됨으로써 질 높은 의료용 산소를 꽝꽝 생산하여 병원들에 보내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0: 인민들을 위한 보람 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았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즐겁다고,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던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은 오늘도 천만 인민의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날 보건산소공장은 비록 크지 않지만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는 작고도 큰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공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에 떠받들려 훌륭하게 일떠서 조업한 때로부터 공장에서는 설비관리와 기대관리를 실속있게 진행하고 종업원들의 기술기능 수준과 책임성을 최대한 높여 생산을 정상화하는 것과 함께 검사체계를 엄격히 세워 해마다 질 높은 보건산소를 생산해서 평양시안의 치료예방 단위들에 보내주었습니다. 한편 우리 당의 뜨거운 인민사랑의 손길에 떠받들려 각 도들에도 보건산소공장들이 훌륭히 일떠서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건산소공장뿐이겠습니까?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반드시 걸머지고 실행해야 할 최급선무로, 가장 영예로운 혁명사업으로 내세운 조선노동당의 숭고한 인민관에 떠받들려 새시대 보건혁명의 실체들이 나날이 더 눈부시게 일떠서고 있습니다. 진정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있어 우리의 보건은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 보건으로 끝없이 강화될 것이며, 그 혜택 속에 인민의 웃음소리는 더 높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1: 경공업 공장들의 생산 능력을 높이고 개군 현대화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때에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만경대 흉룡사적지 기념품 공장에서 생산 토대 강화와 새 제품 개발에 주력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질 높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할 일념 안고 공정 현대화와 제품의 질 제고 사업을 일관하게 내밀어온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멜라민 수지 제품 생산 능력이 지난해보다 3배로 장성되고 생산품의 다종화, 다양화 실현에서도 진전이 이룩됐습니다. 공장에서는 당의 용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이 선차적인 힘을 놓으면서 전망적인 발전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혁신적으로 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했습니다. 생산능력 확장을 위한 건축공사에 똘히 나선 종업원들은 건설물의 질 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합리적인 작업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짧은 기간에 공사를 결속했습니다. 멜라민 수지 성용기, 고주파 예열기 확보와 생산공정 설계를 선행시킨 공장에서는 설비 조립과 설치를 기술 규정대로 하고 시험 생산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서 멜라민 수지 제품을 질량적으로 장성시킬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설비들의 기술 개건도 힘있게 추진됐습니다. 공장의 기술자 노동자들은 서로의 창조적 지혜와 정열을 합쳐가며 새로운 흉터와 합리적인 조립 기계를 제작 보강해서 학생 가방 생산에 필요한 자크의 장식 효과를 종전보다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염색기와 증기 발생 탱크를 비롯한 설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내므로써 자크 테프 등 제품의 질을 일층 개선하고 생산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합평일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새 제품 개발에 힘을 놓은 결과 공장에서는 올해만도 국기의 삼색을 형상한 10종의 모자와 여러 가지 장식 무늬를 새겨놓은 16종의 멜라민 수지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공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올해의 승리적 결속을 위한 투쟁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0: 원산시 룡촌 농장에서 실리 있는 녹색 재배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논판 양호를 비롯한 유기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일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올해의 여러 정보의 논에 새끼 메기들을 놓아주고 물관리와 먹이 보장 등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농장원들을 이끌어주었습니다. 논판 메기 양호 분조원들은 봄 내 여름 내 품을 들여 메기 풍년을 안아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결과 정보당 평균 40 내지 50여 톤의 메기를 수확했으며 메기 양호를 한 논들에서는 정보당 10톤 이상의 논뼈 수확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흐뭇한 메기 작황을 마련한 긍지와 기쁨에 넘쳐있는 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

0: 올해를 더 높은 알곡 생산 성과로 빛낼 일로만고 당면한 영농 작업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1: 다음, 그리스에서 들불과 산불에 의해 생태계가 혹심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생태학 전문가들이 밝힌 데 의하면 들불과 산불이 한 장소에서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식물들의 재생 과정이 억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올해 들어와 지난 9월 9일 현재까지 약 3만 3,524헥타르가 불타버렸으며 1만 3,000헥타르 이상이 이미 전에 산불 피해를 입었던 면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테네의 서부 해안 지역에서는 올해 여름철에 약 1만 1,300헥타르가 타버렸는데 그 가운데서 3,500헥타르 정도가 지난 시기에 이미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거듭되는 산불로 피해가 계속 늘어나면서 생태계 회복과 복구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정병선 류종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조선주한 방송입니다. 주체위업이 꼬시는 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김정운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당을 진심으로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혁명의 제일 제부로 소중히 간직할 것이며 영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며 미래에 휘향한 모든 것을 당겨올 것입니다. 명당자리.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을하는 시로 위민 헌신의 창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백두산 건축연구원 실장 량철광 동문은 경애하는 정비서 동지의 인사랑의 손길에 이끌려 이 땅 위에 펼쳐지는 기념비적 건축물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나라에서의 명당자리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금 되새겨보게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 경애하는 정비서 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명당자리가 필요하며 인민의 웃음소리 넘치고 인민의 락을 누르는 것이라야 명당자리로서의 가치와 우위가 있다고 하시며 인민사랑의 새 역사를 끝없이 펼쳐가고 계십니다. 인민을 위하여 명당자리가 필요하다. 바로 여기에 이 땅에 일떠서는 우리의 건축물들이 어떻게 되어 그토록 아름답고 훌륭한가에 대한 명백한 대답이 있습니다.
0: 경애하는 정비서 동지께서 몸소 그 이름 지어주신 경로동. 보통간 기슭을 따라 색깔고운 다락식 주택들과 소층 산림집들이 구색이 맞게 들어앉은 경로동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부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 바라보아도 바라보아도 또 바라보고 싶은 그 이름도 아름다운 경로동의 위치 선택과 건설의 세부마다에도 경애하는 정비서 동지의 세심한 영도의 손길이 깃들어 있다고 하면서 경로동 사무장 리승남 동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 우리 경로동은 경애하는 정비서 동지의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솟아난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터전도 잡아주시고 도와주신 설계도면은 구월마이며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시어 찾고 찾으신 날과 다른 구월마인지 모릅니다. 나라를 위해 사회와 집단을 위해 한생을 묵묵히 깡구리 바쳐가는 공로자들과 노력 혁신자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으면 우리 경리동의 산림방 하나, 공공건물 한 채, 봉사시설 하나, 그리고 원림조선과 지호 노선보수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세심히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황홀하게 일떠선 경리동을 찾으셔서는 자신이라고는 깊이 묻어두시고 채집들이를 한 이들을 따뜻이 축복해 주시고 몸소 살림집들로 돌아보시면서 미흡한 점이 없는가 하나하나 물어주실 때 온 나라 인민이 우리 군수님은 우리 인민 모두의 자애로운 친우보이심을 또다시 가슴 뜨겁게 절감하였습니다.
0: 우리 당의 순관 인민사랑의 뜻에 떠받들려 수도의 명당자리에 일떠선 기념비적 창조물들 중에는 평양종합병원도 있습니다. 찾는 사람들마다 새롭고 독특한 병원의 면모와 현대적인 치료 설비들, 최상의 의료봉사 조건에 경탄을 금치 못해 합니다. 지금도 평양종합병원 준공을 기념하여 하신 경애하는 정비서 동지의 뜻깊은 연설이 인민의 심금을 세차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날 귀중한 생명들과 우리 생활의 약동을 위하여 우리 당이 교령한 보건혁명 수행에서 첫 결실을 이뤄냈다는 긍지와 함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리상에 불과하였던 것을 마침내 눈앞의 현실로 펼쳐놓았다는 자부심에 감격스러워

정말로 제일 하고 싶었던 일들 중에 마음속 제일 첫 자리에 항상 놓고 있었던 사업이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우리의 흉이하는 정비서동지. 마음속 제일 첫 자리에 항상 놓고 있었던 사업. 인민의 삶과 행복에 대한 이런 순관수건을 안으시고 경의하는 정비서동지께서는 이 땅 위의 명당 자리들에 모두 인민의 보금자리, 인민의 재부들을 일도 쓰여주고 계십니다. 이 나라 곳곳을 하나하나 직접 밟아보시며 수많은 명당 자리를 찾아주시고 거기에 인민을 위한 기념비적 탄저물들을 훌륭히 일도 지어주신 경의하는 정비서동지. 풍치수련 보통강관이 훌륭히 일떠선 경로동의 가보아 자국당 북변에 서산한 중평온실농장에 찾아가 보아도 양덕온천 문화휴양지에서 사리지 문명을 마음껏 즐기는 사람들을 만나보아도 우리 어버이께서 잡아주신 명당자리에 인민사랑의 재부들이 솟았다는 격정 넘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을 우리 민들에게 안겨주시려고 멸사복무의 료정을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정비서동지께서 계시어 이 땅의 명당자리마다 있어는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명당자리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종합보도입니다. 나라의 교육을 하루빨리 세계 선진 수준에 올려 세우는 것을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중핵적인 과제로 내세우시고 그 실행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의 교육은 전진과 비약의 큰 보폭을 내딛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교육성 부원 방동훈 동무는 주체혁명기업의 전환적 국면이 열린 지난 12여 년간은 우리의 교육이 또한번 도약하고 눈부시게 발전한 뜻깊은 연대기로 빛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최고인민에 의해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할 때 대한 법령이 채택된 이후 우리 당에서는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전략적 거울을 제시하고 우리의 미래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교육으로 되게 하는 것을 교육의 청적 목표로 내세웠으며 새세기 교육혁명 수행에서 나서는 방도적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었습니다. 또한 교복으로부터 책가방, 학습장, 학용품에 이르기까지 학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국가의 부담으로 보장하는 인민적 시책들이 실시되고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는 학교들과 야영소, 가해교양 지지들이 훌륭하게 변모되어 후대 교육 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 나날에 피해 지역 학생들을 위해 수도의 사이오 여관의 临시 교실들이 꾸려지고 평양시 안의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들이 교양원 교원들을 망라하는 이동 교육대가 저식되어 피해 지역 아이들의 교육이 중단 없이 진행되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경이적인 현실들은 저국의 미래에 대한 절세 위인의 위대한 사랑과 헌신을 감명 깊게 실증하고 이 땅의 창창한 내일을 복차게 확신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화폭입니다.
0: 꿈 많은 청춘 시절에 정든 고향과 도시를 떠나 인적 드문 본교에 크지 않은 교단의 삶의 좌표를 정한 교원들과 전국 교원대회 참가자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나라의 교육 발전을 위한 강령적 지침도 안겨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이십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제15차 전국 교원대회에서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 교육자들은 국가와 혁명의 대계를 세우는 설계가 건설자들이며 교육혁명의 주체라는 하늘 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었다고 하면서 서성구역 상흥소학교 교장 공훈교원 한미화, 모란봉구역 민흥소학교 교장 배종철 선생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 뜻깊은 연설에서 이 세상의 어머니라는 신성하고 거기한 불운과 나란히 놓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아마도 선생님이라는 부름일 것이라고 하시면서 시종일관 우리 평범한 교육자들을 우리 선생님들이라고 존경하는 선생님들이라고 종담아 불러주실 때 북받치 오르는 격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교단에 설 때면 응당 듣게 되는 그 리사로운 부름이 우리의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마음속에 그처럼 소중히 자리 잡고 있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그때 절세 미인의 품속에서 교육사업을 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을 가슴 뻗어서 느끼며 교육자로서의 그 영유롭고도 성스러운 사명감을 다시금 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2: 사랑과 정이 끝없이 흘러넘치는 경의하는 청비서동지 뜻깊은 연설에 접할 때에도 또 청비서동지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을 때에도 저만이 아닌 모든 대참가자들은 우리 당의 교육중시사상의 창뜻을 더 깊이 새겼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민흥소학교의 모든 교원들은 나라의 개혁사업을 두고 우리 아이들을 두고 그토록 크나큰 노고와 심려를 기리시는 경의하는 청비서동지 승구와 뜻을 정의받도록 후대 개혁사업에서 뚜렷한 개선을 안하기에 분발하고 있습니다.
3: 평양 학생 교복 공장 창립 80돌 기념 보고회가 19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 부문 공장의 일꾼들,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평양 학생 교복 공장 지배인 김춘철 동지가 기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1946년 9월 20일 공장이 창설된 때로부터 걸어온 지난 80년간의 자랑찬 발전 행로는 후대들을 위하여 한평생 끝없는 심혈과 노고를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사랑과 헌신의 역사로 빛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세조국 건설 시기 첫 대학생 교복 등을 만들 때에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맡겨주셨으며 몸소 현지에 나오시어 생산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고 공장 노동계급에게 크나큰 은정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후대들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역사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임없이요 우리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더불어 더욱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더 밝고 환하게 더 보란듯이 내세우시려 수많은 교복 도안들과 견본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셨으며 우리나라 피복공업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학생들의 몸재기 지도서를 작성하도록 해주시고 교복 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시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우리 당이 중시하는 학생 교복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라는 남다른 근기와 높은 책임감을 안고 공장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생산의 동음을 높이 올려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오늘 공장 앞에는 당제 구차대회가 제시한 새 전망 계획 기간 학생교복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후대들을 위한 당과 국가의 시책이 학생들에게 더 뜨겁게 가닥해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품의 질 제거와 생산에 이바지하는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과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을 활발히 벌여 일터마다 집단적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며 정업원들이 기술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일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일꾼들이 당 정책의 운명이 자기들의 어깨 위에 지어져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모든 사업을 과학적으로 예견성 있게 실리 있게 진행하며 전문가적 자질을 갖추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보고자는 모든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아이들에게 교복을 해입히는 것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으로 내세운 당중앙의 순관 후대관을 받들어 교복 생산에서 보다 큰 혁신을 일으켜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0: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석탄공업 부문에 대한 전사계적인 관심과 지원 요리가 더욱 고조되는 속에 수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립경제발전의 전초기지로 애국의 보물을 힘차게 내짚었습니다. 화력탄 보장을 맡은 탄광들에 달려나가 새로운 기적과 혁신창조로 석탄공업 부문에 활력을 부어주고 어머니 저국의 융성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할 열의도 높이 수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석탄 증산을 위한 돌격대 활동에 골기에 나섰습니다. 평양시 돌격대 지휘관 대원들의 출발 모임이 19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서는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숙일 동지가 발언했습니다. 그는 석탄공업 부문을 중시하는 당의 의도를 받들고 석탄 증산을 위한 애국운동에 골기에 나선 돌격대의 지휘관 대원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호소에 자랑찬 실천 성과로 화답하는 것은 수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하면서 그는 평양시 돌격대가 모든 면에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돌격대 안의 당 조직들과 지휘관들이 사상동원 사업, 대중의 정신력 활동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며 생산 조직과 지휘를 결패 있게 하여 막장마다의 집단적 혁신의 기상이 나래치게 할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돌격대의 지휘관 대원들이 이룩한 자랑찬 위훈의 소식들은 사랑하는 부모 처자와 일터의 동무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으로 애국열을 배가해주는 힘있는 고무로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모두가 건강한 몸으로 자랑찬 노력적 성과를 안고 기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탄부들과 함께 석탄 전선을 지켰었다는 높은 책임감과 애국의 일념을 소중히 간직하고 석탄 증산을 위한 투쟁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돌격대원들은 열렬한 환성을 받으며 탄광들로 출발했습니다.
3: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은파광산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세기준 세기록 창조로 들끓고 있습니다. 광산에서는 광명갱의 일꾼들과 광부들을 증산투쟁의 앞장에 내세우고 이들의 모범을 모든 갱들이 따라 배우게 하고 있으며 광속 운반에 필요한 권양기와 광차 등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교차 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명갱의 노동계급이 올해에 또다시 1만 톤의 광물을 증산할 것을 골기한 데 맞게 서로의 창조적 지혜와 열정을 합쳐가며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데 특히 운광소대, 차감소대원들이 한광차 도하기, 한발파 도하기 등 여러 가지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이면서 매일 광물 생산 계획을 드팀없이 완수하고 있습니다. 굴진갱이 일꾼들과 광부들도 합리적인 발파 방법을 적극 도입하고 운광 속도를 종전보다 훨씬 높이면서 매일 많은 광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갱들에서도 나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의 불길 높이 새로운 굴진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매일 높은 광물 생산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산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선 이곳 광산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줄기천투쟁에 의해서 광물 생산 성과는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0: 당이 지방발전 정책 관철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증산군 옷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힘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장 일꾼들은 모든 종업원들이 제품 생산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한편 기술 기능 수준을 한 계단 끌어올리기 위해 애써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술 준비실에서는 제품에 대한 수요자들의 의견도 종합하고 피벗공업의 발전 추세도 꾸준히 연구하면서 주민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옷도안을 창작하는 데 사색과 실천을 지향시키고 있습니다. 재벌공들도 평균 급수를 끌어올릴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아글타글 노력하면서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들이 합격품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 규정과 표준 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검사원들의 책임성을 높여 공정별 검사를 실적 있게 하고 합격된 조건에서만 다음 공정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강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질 제고와 관련한 기술 전습회, 과학기술 발표회 등을 조직하고 각종 지구들을 창안 제작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면서 사회주의 경쟁도 활발히 조직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질 제고 문제는 경제기술적 문제이기 전에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대하는 관점과 입장, 국민적 양심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하나의 제품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그 다음, 라오스 정부가 최근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계속 전파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에 따라 주와 주 사이, 구역과 구역 사이에 돼지와 돼지 고기의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며 해외로부터의 고기 수입도 금지하게 됩니다. 또한 전염병 전파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며 발병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대책도 취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종합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강철남, 방은봉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4: 내일은 9월 21일 월요일, 음력으로 8월 이월하루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였습니다. 부전을 비롯한 내륙의 일부 지역과 금야, 고원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꼈습니다. 그리고 해주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씨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나라는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중강 삼지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홍원을 비롯한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주로 개이었다가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사이에 한때 산발적으로 2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대관, 귀마를 비롯한 서해안,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매우 적게 내리고 대기 상대 습도가 평년보다 낮아져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맞게 산림감독 부문에서는 사람들이 입산 교정과 질서를 바로 지키고 산에서 불놀이를 하지 않도록 감독 통제를 강화하며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들에서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 진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바람은 오늘 밤 전반적 지역에서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함경남도 바닷가 지역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밤과 내일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29도씨로서 평년보다 4도씨 높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씨, 낮 최고 기온은 30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밤 평송,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청진, 남포,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해산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라손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평송, 신의주, 해주, 사리원, 청진, 남포, 라손,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강계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으며 함흥시는 새벽과 오전에 주로 개이었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해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송 16도씨, 30도씨, 신의주 17도씨, 29도씨, 해주 20도씨, 31도씨, 사리원 18도씨, 30도씨, 강계 13도씨, 26도씨, 원산 15도씨, 24도씨, 함흥 14도씨, 28도씨, 청진 17도씨, 24도씨, 해산 10도씨, 25도씨, 남포 18도씨, 29도씨, 라손 15도씨, 24도씨, 개성 18도씨, 30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날씨입니다. 오늘 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3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4일에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5일에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6일에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7일에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0: 보도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을 위한 원대한 위상과 눈부신 장두의 설계도를 빛나는 현실로 펼쳐나가시는 경이하는 총비서 동지의 혁명적인 실행 의지에 전진의 보폭을 맞추어 전면적 국가 부흥회로 향한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에 보다 큰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유남 특파기자와 만난 함경남도 북청군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박봉우, 부장 한용관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지난 7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도의 라공군이 대상 건설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지난해 여기 새포리 지구에 현대적인 바닷가 양식 사업소가 일떠섰는데 올해에는 군의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산업지구로 전변되고 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겠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 계획한 사업들을 무조건 완결하여 국가 부흥의 실제적인 발전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적인 시책, 혁명적인 정책을 실행하자면 실행 담보가 안 받침되기 전에 먼저 실행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실행 의지가 없는 정책은 빈 말꽁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시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당이 새시대 지방발전 정책만 놓고 보아도 지방의 발전이 우리 국가의 전진과 발전을 대표하게 하며 지방의 리생적인 면모가 우리식 사회주의 발전상으로 되어야 한다는 숭고한 뜻을 지니신 경례하는 청주 동지의 정력적이고 탁월한 명대의 손길 아래 오늘 우리 당의 시간표대로 두팀없이 추진되어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내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백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당 정책은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의 확고부동한 실행 의지를 바탕으로 하여 제시되고 그것을 추동력으로 하여 언제나 빛나는 실체로 이어지는 가장 과학적인 정책, 가장 혁명적인 정책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에 지금 우리 군안의 전체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절대적인 실행 의지야말로 인민을 위한 원대한 리상, 눈부신 창조의 설계도를 빛나는 현실로 당겨오고 성공적인 변혁으로 이어놓는 근본 원천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안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3: 당 중앙결의 제9기 제2차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량강도에서 석탄공업 부문을 물심양면으로 돕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해산 탄광 탄부들의 노동 조건,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탄광 현대화의 방향과 방도를 모색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 해결해 주었습니다. 석탄공업을 추켜세울 때 대한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도설계연구소의 설계원들이 사무총사와 후생 건물의 설계를 탄광지구의 특색이 살아나면서도 현대성, 편리성, 실용성의 요구에 부합되게 완성하기 위해 지혜와 총력을 바쳤습니다. 도 최신관리국에서 건설 역량을 현지에 파견해서 전반적인 공사가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조직정치 사업을 드세게 벌였습니다.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중심고리에 힘을 넣는 것과 함께 능률적인 작업 방법들을 활용해서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했으며 옹벽 쌓기와 구내도로 포장, 상수도 공사 등을 책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해산 군구 공장, 해산 세멘트 공장의 노동계급도 증산 투쟁을 힘있게 벌여 필요한 목재품과 세멘트를 제때에 생산 보장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과학기술 보급실, 지령실, 회의실 등이 꾸려진 사무총사와 후생 건물이 번듯하게 일어섬으로써 탄부들에게 보다 문화위생적인 노동 생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줄수 있게 됐습니다. 도안의 많은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성의껏 마련한 지원 물자를 탄광에 보내주어 탄부들의 투쟁 기세를 배가해 주었습니다.
0: 건제품의 다양화, 다종화, 다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각지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함경북도에서 건제 전시회가 16일부터 18일까지 도 과학기술 도서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청진 목재 가공 공장, 라남 영예군인 수지 일용품 공장, 화대군 건제 공장을 비롯해서 도안의 40여 개 건제 생산 단위들에서 출품한 182여 종의 수천 점의 건제품이 전시됐습니다. 고무산 세멘트 공장의 일꾼들과 기술자들은 새로운 활성 첨가제를 연구 개발함으로써 석고를 쓰지 않으면서도 세멘트의 강도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당의 은정 속에 훌륭히 일떠선 을왕군, 부리용군, 길주군의 일용품 공장들에서는 다양한 형태와 용도의 가구류와 질 높은 각종 수지관을 전시했습니다. 청진 스레트 공장과 경성 타일 공장에서 생산한 경계석과 색 인조 석판, 외벽 타일은 보기에도 좋고 시공에 편리하며 광택도 등이 우수한 것으로 해서 참관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청진 석재 원천 가공 사업소에서 제작한 책상과 하분탁을 비롯한 돌 가공품들은 품위가 있고 실용적인 것으로 해서 전시회장을 이채롭게 했으며 회룡시를 비롯한 지역들에서도 생산 원가를 낮추면서도 장식 효과를 뚜렷이 살릴 수 있는 장식 무늬 칠감과 장식 벽돌을 출품했습니다. 전시회는 건재 생산 단위들에서 자체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해서 이룩한 경험과 기술을 서로 공유하며 건재 생산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질 제고의 경쟁 열풍을 일으켜 도의 건재 공업 발전을 견인하는 데서 의 있는 계기로 됐습니다. 함경국도당 의원의 책임 비서 김두일 동기를 비롯한 도안의 일꾼들이 전시회장을 돌아보면서 건재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도적 문제를 토의했습니다.
3: 조선 작가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우리 인민의 혁명열 애국열을 더해주며 문화 정서 생활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주제의 소설들을 창작해서 내놓았습니다. 소설 문학분과위원회에서는 모든 작가들이 진취적인 창작기풍을 지니고 시대의 숨결,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작품들을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히 완성하도록 창작지도를 실속있게 진행했습니다. 장편 실화 소설 그리운 강남은 전 세대들의 투쟁 전통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부모들의 의무이며 후대들이 조국의 본영을 위한 참된 삶을 꽃피우도록 하는 것이 혁명선배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감명 깊은 화폭으로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새 세대들을 주체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튼튼히 키워야 할 직업적인 혁명가의 본분을 깊이 간직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수교양 사업에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는 온화한 농촌학교 교원들의 애국적 서행을 전하는 장편 소설 도전자들도 나왔습니다. 장편 소설 지옥의 계곡은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 것으로 하여 사대와 망국을 숙명처럼 감수해야만 했던 해방전 우리 인민의 비참한 운명을 역사 속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단편 소설집 따스한 바다는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사회주의 대화원의 아름다움을 높은 예술적 형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병사들의 성장의 걸음걸음을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을 담은 단편 소설 수리계, 당의 지방발전 정책 관철을 위해 혼신하는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정신세계를 형상한 단편 소설 산열매 등이 창작돼서 사람들 속에서 널리 애독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의 작가들은 들끓는 현실 속에 들어가 창작활동을 벌이는 나날에 단편 소설 끝나지 않은 인계, 영원한 노후를 비롯한 작품들도 내놓았습니다.
0: 다음, 나이지리아의 온도주에서 최근 밀주에 의해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17일 정부가 밝힌 데 의하면 지난 5일 처음으로 밀주 사건이 터진 이래 182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4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사한 데 의하면 한 양조업자가 주위의 여러 지역에 비법적으로 메탄올을 섞어 만든 알코올 음료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현지 경찰이 이 알코올 음료를 생산 판매하는 데 가담한 15명의 범죄자를 체포했습니다. 한 보건 전문가는 주민들이 비법적으로 제조된 가짜 알코올 음료를 계속 소비하기 때문에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주경, 허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오늘도 그리움의 노래가 이 나라 강산에 메아리친다. 인민을 위한 고생 락으로만 삼으시고 한평생을 바쳐오신 아버지 장군님, 정령 세월이 흐를수록 사무치게 어려우는 우리 어버이의 위대한 그 모습을 우러르며 이 땅의 한 가정에 전하는 그 이야기는 의하여 오늘도 인민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주는 것인가.
1: 방송극 매주집 이야기.

0: 이리야. 그러니까 애 손녀가 보고 싶어 그 먼 길을요.
1: 예, 아주버니.
0: 예예.
1: 아, 우리 명옥이가 금딸을 낳았는데 집안에 이런 용사가 또 어디 있겠나요?
0: 예.
1: 네, 그래. 이렇게 만사를 제치고 오는 길이다.
0: 그래요? 근데 그 친정 어머니 측은 발이 진이 짤수다래.
1: 예?
0: 이리.
1: 아니, 그건 무슨 소리시오?
0: 에? 미주집 새기가 몸을 푼지 언젠데 오늘에 오시니 말이에다.
1: 예. 실은 거 우리 명옥이랑 사이가 일하는 여기 발전소에 내 손으로 만든 이 장갑 한 컬레라도 더 보태고 싶어서요.
0: 아, 그럼 이 짐들이 다...
1: 예. 아주버니, 생각하면 정말 꿈만 같수다. 새로 건설된 여기 발전소에 오신 우리 장군님께서 제대군인 부부인 내 딸의 집에까지 찾아줬을 줄 어찌 알았겠나요?
0: 예.
1: 이해미도 미처 와보지 못했던 자식의 보금자리를 글쎄
0: 이리야.
1: 우리 장군님께서 제일 먼저 찾으실 줄은.
0: 아, 더 이를 말이겠나요? 그날 방안벽에 주렁주렁 매달린 매주를 보시며 전기화된 새 집에서 민족의 정서와 향기가 흘러넘친다고,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선경이라고 우리 장군님께서 그리도 기뻐하시지 않았어?
1: 예.
0: 아주머니, 바로 그날부터 딸네 집이 우리 도에서, 아니, 온 나라의 매주집으로 불리워지는 거고요.
1: 아, 그래서 나도 잔뜩 소문을 내며 오는 길이에다.
0: 예?
1: 그 매주집 색시가 바로 내 딸이라오. 나한테도 손녀가 생겼수다 하고 소리치면서 말이오다.
0: 암, 소리치고 말고요. 아, 떡 위에 떡이라고. 이제... 그 미스똥이 같은 소녀에까지 저 안아보시오. 그럼 아마 세상이 록달만해질 거우다.
1: 아, 그러면요. 가만. 이자 뭐라고 했어?
0: 에? 뭘 말이시오?
1: 우리 소녀가 뭐라고요? 미스똥이?
0: 아니, 그 말이 어째서요? 자거로 미스똥이란 크고 복스럽단 소린즉 그제...
1: 그만하라고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갖다 붙일 말이 따로 있지. 처녀의 보고 매주똥이가 뭐요? 매주똥이가?
0: 아니, 아주머니...
1: 그런 남의 귀한 자식 낯을 깎는 그런 원사는 삼가하시오. 그래선 못쏘다. 알았나요?
0: 이제 보니 그 아주머니 성미가 보통이 아닌데요.
2: 명옥이 어머니가? 아이고, 명옥이 어머니.
1: 어? 아니, 이게 누군가? 아,
2: 배나무집 쌍둥이 엄마가 아닌가?
1: 예.
2: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1: 아, 반갑네, 반가워. 아, 우리 명옥이가 편지에 썼더구만. 해산 후에 쌍둥이 엄마랑 마을 사람들이 극진히 덜 봐준다고 말이야. 이거 정말 고맙네.
2: 어머니도 참 그 말씀을 다 하세요.
1: 어참, 이보라고 쌍둥이 집.
2: 예.
1: 그래, 내 손녀가 누굴 닮았던가, 어?
2: 누구긴 누구겠어요? 바로 어머니예요.
1: 어?
2: 꼭 울음소리도 어찌 크고 뜻인지 요관내기가 아닐 것 같아요.
1: 그게 정말인가?
2: 네.
1: 와, 이런.
0: 얼커니, 자고로 딸을 보려면 그 어머니를 보고 더 자세히는 외할머니를 보라 했거든. 그지, 그 미숫덩이 손녀말로 아주머니를 다...
3: 아니, 이거 왜 그렇게 노려보시오?
1: 아까부터 매주 그놈의 매주똥이가 입에 붙었수다래, 아주버니.
3: 아차, 자, 아이고, 내 버릇이 되다 보니.
1: 이왕이면 저온 제 이름을 부르면 못 쓴답댈까?
3: 네?
1: 예.

0: 깜깜, 이 아주머니가 영 깜깜이군. 아니, 없는 이름을 어떻게 부르라오? 에?
1: 이름이 없다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2: 저, 어머니, 애 이름을 아직 짓지 못했다나 봐요.
1: 뭐라고? 아니, 나온 지 언젠데 아직도?
0: 바로 그렇다니까요.
1: 이런. 그래, 제 아버지 엄만 지금껏 뭘 했다던가, 어?
2: 아마 초다의 이름이 짓기가 옳지 않겠지요.
1: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이들이 정말.
3: 여보, 거기 창덕 앞에서 뭘 하세요?
4: 여보, 여기 와서 이 소리를 좀 들어봐. 아, 어서.
3: 소리라니요?
4: 야, 참 빨리.
3: 어디?
4: 어때? 내 집 끓는 소리가 들리지?
3: 모르겠는데요.
4: 어? 야, 안 들려? 자, 이런, 난 들리는 것 같은데. 가만, 내 다시 좀.
3: 엄마. 야, 당신 그러다 장떡이 아예 녹아붙고 말겠어요.
4: 여보, 우리 독뚜껑을 한 번만 열어보게요.
3: 안 돼요. 여름까지 잘 익혀야 처가오리 간장을 낼 수 있어요.
4: 하긴 그렇지. 야, 이거 정말 못 견디겠구만.
3: 그렇게 급해요.
4: 아, 급하자면. 여보, 아버지 장군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시지 않았어? 이 메주로 간장을 잘 뽑아보라고. 그러면 자신께서도 꼭 맛보시겠다고 말이요. 이야, 이거 언제면 그날이 오겠는지. 이야.
3: 여보, 나도 기다려줘요. 지금도 내가 만든 메주를 선수 쓸어보시며 그리도 대견해 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그 자애로운 음성을 생각하면. 걱정 마세요. 제 이선으로 꼭 맛 좋은 간장을 만들어 아버지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 테니.
4: 아, 그래야지.
3: 저, 여보. 애를 낳은 소식도 알려드리는 게.
4: 뭐? 아, 당신 또 무슨 소리요?
3: 야, 아, 그리야 빨리 애한테도 이름을.
4: 야, 여보. 사실 나도 아버지 장군님께서 우리 애의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에 지금까지. 하지만 당신도 어제 신문을 봤지. 우리 장군님께서 온 하루를 현지 지도길에 계시는 걸. 아, 그런데 우리 가정 문제 같은 게 뭐라고.
3: 아, 그럼 어떡해요. 어머니가 애 이름 때문에 걱정하시겠는데.
4: 여보, 당신이 잘 이해시켜. 아버지 장군님의 사랑 속에 아, 이젠 온 나라가 다 아는 우리 집인데 이름 짓기가 어디 쉬운가고.
3: 몰라요. 자긴 말도 못하면서.
4: 에이, 좋아. 내 그럼 당장 얘기하지. 가만. 아니, 그런데 어머니는 어딜 가셨어?
3: 예, 애를 안고 나가셨어요. 어? 동네에 선녀 자랑을 하시겠다고.
4: 그렇소? 예. 야, 그 이러고 저러고 난 우리 딸이 외할머니의 그 성격까지 닮을까봐 제일 걱정이요.
3: 아니, 우리 어머니가 어째서요?
4: 에이, 말도 마오. 전에 당신 아버님이 나한테 저 형이 귀뜸해 주시더구만. 아이 때부터 뭐 그 살차기가 남종네 요를 찜쪄 먹었다든지.
3: 이런 거 정말. 어?
4: 아니, 어머니가. 어머니.
5: 둘이서 무슨 작당을 하나 했더니. 예? 내 참 기가 막혀서. 야, 이거. 애 이름은 짓지 않고 이 애미나 엄니암니 캐고 있어.
3: 아, 어머니.
4: 저 어머니, 전 출근 시간이 돼서. 아, 저 그럼.
5: 여보. 이모라고. 하루 강아지도 제 이름은 가지고 있네. 저 사람이 정말.
3: 아, 어머니, 아, 그만하세요.
2: 자, 오, 아이고, 우리 아가 할머니와 자랑 잘하고 왔나요?
5: 자랑은커녕 망신만 하고 왔다.
3: 아니, 망신이라니요?
5: 너희 너대체 어쩔 셈이냐? 종룡 내 선녀를 이름 없는 아이를 만들 텐가 말이다.
3: 어머니.
5: 사람들이 아, 매주집에 복덩이라고 저마다 모여와 이름을 묻는데. 이 할미라는 건 내장받은 봉오리처럼 입만 씰룩거려야 하니. 이거야 어디 동네 보기 부끄러워서.
3: 아, 이제 애아버지가 인천
5: 동방내냐는 소리를 싹 고쳐라. 너희들은 이따가 어느 세월에 차라리 내가 짓던가 해야지.
6: 아니, 어머니가요?
5: 그래. 이제 봐라. 내 우리 성녀한테 이 세상 제일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걸.
6: 아니.
5: 우리 장군님의 고마우신 사랑을 두고두고 전해갈 그런 이름을 말이야.
6: 이야, 어머니, 그게 정말이세요?
5: 아무려 내가 누구라.
6: 이야.
5: 어려우나. 우리 복동이 룰룰룰룰룰. 우리 할머니가 내 이름을 당장 지어주마. 좋지. 룰룰룰룰룰.

0: 어머니, 어찌 된 거예요? 어디 편찮으세요?
1: 쌍둥이 집인가?
0: 예.
1: 아유, 날 좀 일으켜주거나. 예.
0: 아니,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 아니, 책상에 무슨 종이가 이렇게.
1: 아이고, 말게 말게. 이름 하나 짓기가 매주 아운동이 빚기보다 더 힘들 줄은.
0: 아니, 그럼 선녀의 이름 때문에요?
1: 이보게, 이걸 좀 보라고.
0: 어머마, 아니, 이 숱한 이름들 중에 아직도 못 골랐어요?
1: 이보게나, 글쎄, 자식들에게 안겨주신 우리 장군님의 하늘 같은 사랑을 생각하니 자꾸 눈물만 앞서고, 이 집에 구석구석에 어려있는 그 친오보의 종을 여기 이 두 글자에 다 담으려니 안 되겠네, 안 되겠어. 아무래도 내 세간으론 안 되겠어.
0: 어머니, 제가 이미 전부터 이름 하나 생각해 둔 게 있는데 어떨지.
1: 아이고, 어서 말하게, 어서.
0: 아, 예. 우리 장군님께서 이 집을 찾아주신 그날이 바로 소환날이 아닌가요?
1: 그렇지.
0: 어머니, 그래서 애 이름을 소환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1: 뭐, 소환이? 아, 아니, 아니야. 에이그, 그렇게는 못하겠네.
0: 왜요?
1: 아, 이복의 쌍둥이 엄마. 우리 애들은 어버이 장군님의 운덕으로 전기화된 새 집에서 등실 온 줄 모르고 행복의 첫살림을 폈지. 그런데도 우리 장군님께서 절기 중에서도 제일 추운 그날에 내 자식들의 살림살이 형편이 걱정되시 제일 먼저 여기를 찾아오시지 않았나.
0: 어머니,
1: 우리 명옥이란 광스쿠 사람이 말하더군. 다정히 잡아주시는 우리 장군님의 손이, 그의 손이 글쎄 너무 차가워 고마움의 인사도 못 드리고 눈물만 자꾸 쏟더라고 말했어. 그걸 생각하면 정말이지.
0: 어머니,
2: 어머니 계시오? 마침 있었으다네.
1: 아니, 아주머니가 어떻게?
2: 아주머니 찾았수다. 찾았단 말이오다.
1: 아니, 아, 뭘 말이오?
2: 나가자, 물하고를 좀.
0: 예.
2: 예.
1: 아이고, 아, 뭘 찾았다는 거요?
2: 내가 이래 소녀 이름을 지어가지고 왔단 말이오다.
1: 그게 정말이시오?
2: 예, 예.
1: 뭔 이런 고마울 때라구야. 아이고, 왜 아주 거기 서 있어? 빨리 들어오시라구요, 빨리요. 예, 예. 아이고, 그래, 뭔데요?
2: 네, 어젯밤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아이 무릎을 탁쳤다니까요.
1: 예?
2: 자고로 이름이란 뜻이 깊으면서도 부르기도 쉽고 이 귓맛이 좋아야 한다고 했은즉.
1: 예, 그래서요.
2: 예, 그래, 그 자식의 이름에는 부모의 마음이 빚기거늘. 그래서 자고로 이름을 보면 그 집안의 가풍을 알 수 있는 바.
1: 그래서요.
2: 아주머니, 좀 생각해 보시오. 우리 장군님의 사랑 속에 지금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복받은 애들의 이름이 전해지는가 말이오다.
1: 그래서요.
2: 저 구복령의 잠꾸러기 후예와 제염소의 영원히 변치 않을 소금이, 끝없이 노래하는 예술 무대의 경연이, 또 공단이, 대홍이, 축복이.
1: 아이고, 쌍둥이 집. 아, 저 영감이 날 아예 질고 죽이려는가 보네. 야,
0: 아버님, 어서 이름을 말씀하세요.

0: 그놈의 자고로가 내 소녀를 끝내 매수발뜻 하는구나. 매수발뜻.
1: 아니, 누구 보고
0: 다시 말해. 이래? 다시.
1: 어? 아니, 갑자기 이거 실성하셨어 이거?
0: 쏙 나가라고요. 단다.
1: 깜짝이야. 아니, 뭐라고요? 좋수다. 네, 참 중매쟁이 뺨 속들하더니 가겠수다. 아무렴 미주간 미주겠지. 금똥이가 될까 원.
0: 다시는 내 집에 오지 말라고요.
2: 오라비도 안 오겠습니다.

0: 여보, 쉬지 않고 여기서 무슨 생각을 그려? 어머니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
1: 여보, 나 아버지 장군님께 편지 올릴래요.
0: 뭐?
1: 장군님께서 아기 이름 지어주셔달라고.
0: 뭐요? 아, 당신 끝내, 명옥이.
1: 여보, 난 이젠 도 못 견디겠어요. 하루하루 커가는 애를 볼수록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던 아버지 장군님이 그립고 새살림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던 그 손길이 자꾸만 어려워. 그래서 정말이지.
0: 여보, 하지만 그렇게 어떻게.
1: 여보, 우리 애는 태어나기 전부터 친어보이의 축복 속에 온갖 사랑과 온정을 다 받아 아는 복동이가 아니나요?
0: 그렇지.
1: 여기 발전소의 미주집에서 태어난 새 생명이 바로 우리 장군님께서 친히 헤아려 주신 그이의 새 식솔이라고 전 아뢰고 싶어요. 여보,
0: 명옥이
1: 꿈결에도 뵙고 싶은 아버지 장군님, 우리 제대군인 부부에게 하늘 같은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신 아버지 장군님께서 미주집의 복동이로 태어난 우리 딸의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속 소원을 간절히 아뢰고 싶어.

0: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어? 우리 장군님께 애 이름을 지어달라고 편지를 올리다니. 어? 아니 그게 정말이냐? 어?
1: 예.
0: 뭐라고? 아니 이거사 너 정신 있니? 어? 아직 제 부모도 가리지 못하는 저런 철부지의 이름이 뭐라고? 아, 그런 무험한 글을 감히 올린단 말이냐? 어? 이 철없는 고사.
2: 어머니, 전 정말이지.
1: 어머니, 저희들의 심정을.
0: 어이구, 이 무슨 죄될 일이란 말인가? 우리 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응? 너무도 평범하고 한 일도 없는 노인들을 그처럼 내세워주신 우리 장군님께 고마움의 큰절은 못 드릴 망정. 온 나라 일을 덜보셔야 할 그이께 오망초망하게도 이런 가정일까지 총을 들여. 그래, 이게 지각이 있는 초사냐? 이게 지각이 있는 초사냐 말이다.
2: 어머니, 절 용서하세요. 어머니도 아시지 않나요? 환하신 미소 속에 우리들의 결혼식 사진도 보아주시고 부엌에 들어서시어서는 식설이 늘면 그릇이 모자랄 것까지 염려하시며 아기의 고운 봄남 그릇도까지 선수 마련하에 보내주신 우리 장군님이시라고. 진정 아버지 듯 이보다 또

0: 하지만 그 일로 우리 장군님께서 또다시 마음 쑤실 걸 생각해봤니? 응? 명고가
1: 어머니,
0: 이 일을 어쩌면 접한 일인가? 어쩌면?
2: 아주머니, 그간 누가 하셨나요? 토박김을 매시오? 내 좀 도울까?
0: 아령과 같은 떡이 싱싱거리긴 필요 없수다.
2: 그래서 그 달걀은 잔다. 저 아주머니, 저는 내가 안 되시다. 아, 자고로 이웃의 걱정을 외면하지 말랬는데 덮어놓고 풀락대며 나와버렸으니 아, 내가 나이 값을 못했나 보다. 양해하시오.
0: 참, 그렇게라도 자책한다니 그 다행이오다.
2: 그래, 애 이름은 지우셨나요? 하하, 그거 아직 못 지운 게군. 아, 너무 속 쓰지 마시오. 아무리 애 부모들이 어려워하려고요.
0: 아이고, 생각할수록 가슴이 떨렸어.
2: 에?
0: 일을 어쩌면 졌어? 어쩌면?
2: 아이, 도대체 왜 그러시오? 예?
0: 아주머니,
2: 예.
0: 우리 애들이 글쎄,
2: 예.
0: 글쎄, 예. 어버이 장군님께 편지를 올렸다오다. 편지를요.
2: 아니, 우리 장군님께 편지를요?
0: 예. 장군님께 애기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아니 글쎄 그것들이 무슨 정신에.
2: 아니 뭐라고요? 애기 이름을 말이요? 아니 아주머니 그게 정말이시오?
0: 어휴.
2: 온 세상에 아, 무엄에도 분수가 있는 게지. 아, 방구석에서나 논할 그런 소소한 문제 때문에 함부로 매어 달린단 말이요. 감히 어느 분 앞이라고. 예? 아주머니, 그래, 녀석들을 가만 놔두셨소, 예?
0: 그러니 이젠?
2: 내 참 기가 막혔어. 아, 아니, 아직 사람 가충도 되지 못한 저런 미지똥이 이름 속자가 뭐라고 글쎄? 어? 아니, 아니, 이거 왜 또 눈살이 꼿꼿해지시오? 하고 신도 이거 알품은 씨암탉 한 가지우다, 이거.
0: 어서 제갈 길이나 가시우다, 당장!
2: 예예예, 갑니다, 가요. 내온 이 녀석이 또 굳이지 못해, 이거. 쬐꼬만 게 누굴 깨물은 이 소래긴 젠장.
0: 이 영감이 정말. 어머니, 빨리 갔어요. 어싸. 랄랄랄랄랄라, 아이 깜찍해. 야, 아이 뭐래요, 빨리요. 아니. 어딜 말인가?
3: 도당 책임비서 동지가 지금 어머니랑 선녀를 찾고 있어요.
0: 아니 뭐 책임비서 동지가?
3: 예.
2: 아니 그 혹시 편지를 올린 것 때문에 틀림없다.
3: 아니, 야, 아니 뭐래요? 빨리요. 모두 기다려요. 자, 아니, 오소요.
0: 어머니, 명호가 이게 도대체?
1: 어머니, 저기 도당 책임비서 동지가.
4: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0: 아이고, 책임비서 동지.
4: 얘가 대개 소녀입니까?
0: 예.
4: 어디 하나 볼까? 어이구. 할머니, 기뻐하십시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예 부모들이 올린 편지를 보시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0: 예.
2: 아니, 우리 장군님께서요.
4: 예. 모남은 현지 지도 길에서 자식 이름을 지어달라는 여기 발전소의 제대군인 부부가 올린 총을 반갑게 바라보신 그이께서는 가정에서 자식 이름을 짓는 것은 나라의 경사와도 같은 일이라고.
0: 아니.
4: 인민을 위한 이런 일보다 더 큰 일이 오대 있겠는가 하시면서 어, 하시던 직무까지 다 미루시고 오래도록 생각에 잠겨 계시었습니다.
3: 뭐라고요? 우리 장군님께서 그렇게까지?
4: 그러시다가 여기 발전소 부부의 딸에게 부강 본용할 내 조국의 밝은 빛을 그대로 담아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이렇게 몸소 아기의 이름을 한자 한자 쓰시었습니다.
3: 예, 어머니.
4: 할머니, 바로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선녀의 이름입니다. 와서 봐두십시오.
3: 예. 아니, 김, 광, 명, 어쩌면, 어머니.
5: 어머니.
3: 명호가 광수의 사람.
5: 어머니.
3: 이게 꿈은 아니지. 꿈이 아니지. 우리 장군님께서, 장군님께서 내 선녀에게 얘들아,
5: 어머니,
6: 어머니.
2: 아주머니, 자고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 한 가족의 자금, 나라에 제일 가는 일을 여기시는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단 말이에요? 예, 아주머니.
4: 할머니, 축하합니다.
7: 축하합니다.
3: 광명아.

0: 여러분, 매주집에 이름 없던 우리 선녀가 위대한 장군님의 품 속에서 우리 장군님의 사랑 속에 오늘 다시 태어났어. 온 나라 가정에 밝은 빛으로 다시 태어났단 말이오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버이 장군님.
1: 어버이 장군님.
2: 외줏집 이야기.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이민 헌신에 대하에 빚긴 하나의 작은 물방울에 지나지 않거니, 정녕 이 나라 가정들이 전하는 그 하많은 사랑의 이야기와 더불어 위 어버이의 위대한 한생은 오늘도 국민의 마음속에 이렇듯 영생하시는 것이리라.
3: 지금까지 덕녀의 김정희, 덕녀의 딸 명옥의 김처양, 명옥의 남편의 변철경, 옆집이로인 옹세의 최혁, 마을여인 남실의 최수경, 도당 차임비서의 성령만, 서라의 최혁. 이상 중앙방송연의 방송국 창작단 배우들이었습니다. 곽윤남작 변철경 연출 류국철 편집, 방송극 매주집 이야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혁명가극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르의 고전적 명작 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1970년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일대 전성기를 안아온 가극 혁명의 불길 속에서 태어난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번복이며 시대의 기념비적 명작입니다. 그럼 제6장 1경에서 나오는 음악 눈 내리고 찬바람 불어오는데, 제7장 1경에서 나오는 음악 내 나라 찾으리라 혁명군 되었네, 정장에서 나오는 음악 혁명의 꽃씨앗을 뿌려간다네를 들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뉴성 기악정주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여성 기악 중주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렸습니다.

9월 21일 월요일에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9분에 음악을 들으시고 5시 44분에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승리한 영웅들을 곁에 6시에 보도와 날씨, 7시에도 역시 보도와 날씨, 7시 16분에는 전야마다의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시려 이런 제목의 방송, 8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9시에는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10시에 보도가 있고 11시에는 위대한 오보리의 수건, 이런 제목의 방송, 12시에 보도와 날씨, 13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14시에는 사랑이 품 행복의 요람, 이런 제목의 방송, 15시에 보도가 있고 16시에는 해군 무력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시며,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에 보도, 18시에는 애국자들의 대부대를 키워주시오, 이런 제목의 방송, 19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19시 51분에는 시, 가자 우리 식으로, 20시에 보도, 20시 16분에는 오보이 사랑은 육아 정책에도,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에 종합보도와 날씨, 22시에 보도가 있고 22시 31분에 방송극을 보내드립니다. 친정아버지, 23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23시 44분에는 혁명가극 음악 감상시간, 이어서 방송 마감시간까지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9월 21일 월요일에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방송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5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1: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현도자인 조선노동당 만세!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1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8월 열하루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조선중앙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성중앙방송은 매일 5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9분에 음악을 들으시고 5시 44분에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승리한 영웅들을 곁에 6시에 보도와 날씨, 7시에도 역시 보도와 날씨, 7시 16분에는 전야마다의 풍년 가을을 안아오시려 이런 제목의 방송, 8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9시에는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10시에 보도가 있고 11시에는 위대한 오보이의 수건 이런 제목의 방송, 12시에 보도와 날씨, 13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14시에는 사랑의 품 행복의 요람 이런 제목의 방송, 15시에 보도가 있고 16시에는 해군 무력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시며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에 보도, 18시에는 애국자들의 대부대를 키워주시오 이런 제목의 방송, 19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19시 51분에는 시 가자 우리 식으로, 20시에 보도, 20시 16분에는 오보이 사랑은 육아 정책에도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에 종합보도와 날씨, 22시에 보도가 있고 22시 31분에 방송극을 보내드립니다. 친정아버지, 23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23시 44분에는 혁명가극 음악 감상시간, 이어서 방송 마감시간까지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승리한 영웅들을 곁에.
1: 전승기념탑 하얀 대도로에 그대들은 함께 있다. 리수복, 강호영, 조금실, 조순호. 화선천리 불타는 고지에서 그대들 우정을 나누고 피를 같이 나누어 세월을 넘어 승리를 기념하는 영생의 이연들에서 만났던가. 나는 안다. 싸움의 그날엔 서로 만나본 적 없고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본 적 없는 그대들임을. 어두운 밤 습격의 길을 같이 떠난 그런 때는 더욱 없음. 허나 지켜선 전원은 달랐어도 그대들 이 땅에 남긴 최후의 그 모습은 승리를 위하여 육판이 된 그 하나의 모습. 불붙는 화점을 머물어도 파며 수류탄 품에 안고 땅 그 밑에 뛰어들며 그대들 목숨으로 열어놓은 것은 승리를 향한 그 하나의 돌격로. 오 승리, 그대들 가슴에 간직한 조국의 승리. 그것은 두 팔은 부서져도 내어줄 수 없는 한치의 땅이었고 수령님 휘날려주신 공화국 깃발이었나니. 어머니 조국은 승리에 바쳐진 그 넋을 못 잊어 여기에 기념탑을 높이 세워 그대들 심장 영원히 함께 고동치게 하였구나. 아, 그대들 곁에 이 마음 세우며 7월의 위대한 승리 속에 자라난 세대, 우리의 감 높은 삶을 승리한 영웅들 곁에 세우노라.

한광춘섬 승리한 여웅들을 기호태 시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낭송의 공은방송은 소명철이었습니다.

0: 보도입니다. 위대한 당 중앙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전면적 국가 부흥을 앞당겨오기 위한 총진군의 산악같이 떨쳐나선 온나라 전체 인민은 비범한 사상이론적 예지와 탁월한 용도로 우리 당을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굳건히 계승한 불패의 혁명적 당, 진정한 인민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불멸의 당 건설 업적을 숭엄히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평양시당학교 교원 장은철 선생은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진 사회주의 집권당에 있어서 시대의 변천을 직시하고 당의 실태를 투시한 데 기초하여 자기의 혁명적 성격과 본태를 굳건히 고수하며 영도적, 존의적 역할을 비상히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위력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혁명의 장래 운명과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당창건 76돌 기념 강연에서 하신 육사적인 연설에서 경려하는 청취자 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백전백승의 힘은 일족 용도 체계에 있으며 당중앙의 일족 용도 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이상적인 목표는 전 당과 온 사회가 하나의 머리, 하나의 몸으로 되게 하는 것이라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오. 우리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며 당의 용도력과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만년 초석을 마련해 주시었습니다. 경려는 청소동지께서 제시하신 초급당 역할은 초급당 중시론과 당생활 조직과 지도에서 견지하여야 할 주요 4대 원칙과 6대 가오, 당 선준일꾼들이 당중앙에 충실한 출력 높은 확성기, 잡음 없는 중폭기가 될 때에 대한 사상을 비롯한 독창적인 당건설 사상과 이론들은 전 당과 온 사회를 당중앙의 혁명 사상으로 일색화하며 당 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데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강령적 지침들입니다. 종말이지 경려하는 청계서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당건설 사상관 이론들은 당의 자체 강화와 일꾼들의 사상관점과 사업 방법, 작품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조선노동당의 본태와 성격을 굳건히 고수하고 그 집권력과 용도력을 연구화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고도 실천적인 당건설 강령이며 당대 결정 관철을 위한 전인민적 투쟁을 줄기차게 인도하여 각 분야에서 미중의 기적을 떠올릴 수 있게 한 근본 원천이었습니다.
0: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새 시대 5대 당 건설 노선을 제시하신 것은 전당 강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은 특기할 업적이라고 하면서 평양시당학교 교원 김창남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새 시대 5대 당 건설 노선에는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당으로 비상히 강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략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전당의 수령의 유일적 용도를 철저히 실현할 수 있는 정밀한 조직 체계를 확립할 때에 대한 사상, 당 세포와 초급당 강화를 전당 강화의 중요 거리로 내세울 때에 대한 사상, 당회의 운영 방법을 혁명적으로 개선할 때에 대한 사상들이 있어 모든 당 조직들이 새소리 나는 전투되어 살아 움직이는 당 조직으로 더욱 강화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 사상 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수령의 유일적인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할 때에 대한 사상, 정치적 자각성에 기초한 균열을 확립할 때에 대한 사상은 모든 당 조직들을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당 중앙과 사상과 숨결을 같이 하는 충성의 전율체로 만들며 당 안에 강철 같은 기강을 세울 수 있게 하는 고귀한 지침입니다. 전당 강화의 만년 기틀인 새 시대 5대 당 건설로서는 위대한 김정은 시대 당 건설의 비범한 개척과 최전성기를 상징하는 역사의 기념비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0: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 개강식에서 하신 중요 연설에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오늘 우리가 백사천사를 사상사업으로부터 출발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상으로 전진하고 승리해온 조선혁명 투기의 비상한 잠재력을 새 시대의 높이로 더욱 승화시키자는 데 있다고 하시면서 현식이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 선전 용량을 100방으로 다지고 당 사업에서 기본 중의 기본인 사상 사업을 보다 강화할 때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온 나라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를 높이 모시오 조선노동당은 이 땅 위에 위대한 승리와 변혁의 역사만을 수놓을 것이라는 확신을 백비하며 사회주의 유업의 줄기찬 전진 발전을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갈 분오픈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3: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 생산 목표 점령의 분기에 나선 농업 근로자들의 투쟁 요리를 북돋아주며 각급 농군맹 조직들에서 애국주의 교양을 참신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군맹 중앙위원회에서는 모든 농군맹 조직들이 동맹원들을 당의 농촌혁명 강령을 앞장에서 받드는 참된 농촌혁명과 애국적인 농업 근로자로 준비시키는 데 중심을 두고 교양 사비 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희북도 농군맹위원회에서는 사업과 생활의 모든 공정과 계기가 애국주의 교양 과정으로 전환되도록 조직과 지도를 심화시켜 농업 근로자들의 애국 요리를 고조시키는 한편 전용을 창조하고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보를 비롯한 출판물들이 실리는 교양 자료들과 각종 도서를 통한 교양 사업을 잘하고 있는 함경북도, 강원도 농근맹위원회들에서는 농업 근로자들 속에 나라의 쌀떡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자각과 자기 고향과 마을, 일터를 사랑하는 것이 곧 애국임을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당 결정 관철로 들끓는 농장벌들에서 순안구역 강동군과 고원군, 함주군의 농근맹 일꾼들은 시 나의 포전 곁에는 평양길이 있다. 노래, 저국과 나의 운명을 비롯한 애국주의 주제의 시와 노래 보급을 정상화하는 것과 함께 동맹원들 속에서 발휘되는 긍정적 소행들에 대한 소개와 축하 모임을 의의 있게 조직해서 농장원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와 애착을 가지고 농업 생산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고미해주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평안북도 안의 농군맹 조직들에서는 농업 근로자들이 전세대 애국 농민들과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의 고귀한 정신세계를 따라 배우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생활과 결부해서 원리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성시 안의 농군맹 조직들에서 전개되고 있는 실효성 있는 사상사업도 뜻깊은 올해를 알곡증산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기 위해 전야마다의 성실한 땀과 노력을 바쳐가는 농업근로자들의 애국적 열정을 배가해주고 있습니다.
0: 우리 당의 웅대한 수도 건설 구상을 실천적 성과로 받들어 갈 일념안고 화성지구 5단계 건설자들이 건설물의 질 보장에 주력하면서 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평양시 산림집 건설 지휘부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배가해주는 사상공세를 진공적으로 벌이는 한편 대상건설을 계획대로 진척시키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주도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시공 단위들이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여구성을 높이면서 공정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예견성 있는 대책들도 적시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도 건설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는 보람찬 창조자, 개척자라는 사명감을 안고 성중앙기관 제1여단의 건설자들이 산림집 미장작업을 기본적으로 결속한 데 이어 내부 시공에 진입했습니다. 봉암무역국대대, 경흥무역국대대에서 공정별 보여주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시공의 전문화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면서 타일 붙이기와 승강기 레일 설치, 복도 인조 속판 깔기를 간직히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흐름식으로 진행되는 데 맞게 외교단 사업국대대, 은하무역국대대에서는 임무 분담을 구체화하고 공정간 연계를 치밀하게 하면서 내음재 바로기, 천정 장식을 비롯한 내부 작업을 손색없이 해제끼고 있습니다. 성중앙기관 제3여단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건설공법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면서 간진 일번세로 맡은 공사를 질적으로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형제가 살 집을 꾸린다는 심정으로 묘향 무역국대대의 건설자들은 각종 문, 수지창 설치를 비롯한 작업의 매 요소마다에서 자그마한 부족점도 나타나지 않도록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0: 동무역지도국 대대, 대웅무역지도국 대대, 유성무역국 대대 등에서 공정률에 따르는 기능공 양성 사업에 주대는 힘을 넣으면서 집단적 혁신으로 방대한 대상 건물 골조공사를 결속했으며, 낙원무역지도국 대대에서는 휴무관 설치를 비롯한 하부망 공사를 일정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평양건설위원회 요단 평진건설관리국위원회에서도 많은 철근과 목재를 절약하면서도 시공의 질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능률적인 장의 고안들을 적극 탐구 도입해서 맡은 대상 공사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1: 강제 고차대비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신이주 방적기계 공장의 노동계급이 새로 일떠서는 경공업 공장들이 보내줄 대상 설비 생산을 성과적으로 결속했습니다. 공장의 일꾼들은 대상 설비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정치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는 한편, 설비와 자재 보장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조직 사업을 치밀하게 했습니다. 당의 지방발전 정책을 받들고 이곳 기술자, 노동자들은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여 32여 건의 가치 있는 창의 고안을 도입함으로써 설비들의 지위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했습니다. 준비 직장에서는 예비 보석품들을 충분히 갖춰놓고 프레스, 교정기, 절단기 등 설비들의 가동률을 제고하며 능률 높은 지구를 제작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렸습니다. 직장별 사회주의 경쟁이 힘있게 전개되는 속에 공작기계 직장에서 기술관리, 교차생산 조직을 잘해서 설비 조립 속도를 높였으며, 가공 직장에서는 앞선 작업 방법을 받아들여 계획된 베어링 본체 생산에서 연일 실적을 올렸습니다. 공구 직장, 공무 직장의 노동자 기술자들도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지구 장비, 기공구들을 원만히 보장하고 변압기와 전동기 등 설비들의 수리 정비를 책임적으로 해서 생산을 적극 뒷받침했습니다. 신이주 방적기계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새로운 옥이는 계획 수행의 저해투쟁을 승리적으로 결속할 열의에 넘쳐 연관 부문에 보내줄 각종 설비 생산에 계속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0: 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전망 목표 실현을 위한 역사적 진군길에서 청년 전우들의 혁명적 기계가 세차게 분출되는 가운데, 남포시 안의 9명 처녀들이 남포수산사업소 조선노동당의 딸 청년 여성영호로 탄원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새로운 투쟁의 앞장에 또다시 내세워준 어머니 당의 사랑과 믿음을 새겨안고 보람찬 일터에 인생의 닻을 내린 이들의 소행은 시대와 조국의 부름에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화답하는 우리 시대 청년 총리들의 아름답고 고상한 애국심의 발현으로 됩니다. 시당위원회와 해당 지역의 청년동맹 조직들에서는 여성의 몸으로 파도를 헤가르며 바다를 정복했던 전세대 청년들의 충성과 애국의 자랑스러운 바통을 굳건히 이어가려는 처녀들의 장한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고 고무해 주었습니다. 탄원자들을 축하하는 모임이 20일 남포 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관계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탄원자들에게 탄원 증서가 수여됐으며 축하 발언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는 가슴속에 키워온 희망은 서로 다르지만 당의 뜻을 받드는 하나의 꿈과 리상을 안고 조국의 부강 발전을 위한 보답의 보폭을 힘차게 내짚은 탄원자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탄원 증서를 소중히 품어안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자랑찬 노력적 기운을 창조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이것은 새 시대 청년들이 지닌 사회주의에 대한 옥센 신념과 열렬한 지향의 분출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설자는 조선노동당의 딸 청년 여성 영웅호로 진출해 나선 탄원자들이 오로 활동에 필요한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고 여러 가지 오로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이약하게 배우고 노력해서 조국의 바다 위에 언제나 만선의 백고동 소리를 울려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연단에 나선 토론자들은 우리 청년들의 훌륭한 성장을 위하여 마음쓰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명심하고 당의 수산정책 관철에서 선봉적 역할을 다해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축하 공연에 이어 시안의 일꾼들과 청년 학생들이 수산사업소로 떠나는 처녀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며 고무 격려해 주었습니다.
1: 다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침략 역사 왜곡 책동을 규탄했습니다. 그는 9.18 사변은 일본 당국이 오랫동안 숨겨온 전쟁 음모로서 절대 다수

0: 일본 민중은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이 진행되어서야 비로소 진상을 알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올해는 극동 국제 군사 재판 개시 80시 되는 해라고 하면서 그는 사람들이 우려를 자아내는 것은 일본에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경향이 부단히 조장 만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일본의 교과서들에서는 의연 침략적 성격이 희석되고 있으며 일본 우익 세력은 침략전쟁 관련 문헌과 극동 국제 군사 재판 기록을 재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죄책을 남에게 떠넘기고 잘못된 역사관을 고착시키려고 꾀하고 있다고 그는 단죄했습니다. 침략 죄행을 부인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내려진 결론에 도전하고 전후 국제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일본이 역사를 바로 보고 심각히 반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성권, 오정숙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과 내일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씨로서 평년보다 4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0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송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안개가 끼겠으며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송진, 남포, 라선, 개송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으며 함흥시는 주로 개이었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해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송 30도씨, 신의주 29도씨, 해주 31도씨, 사리원 30도씨, 강계 26도씨, 원산 24도씨, 함흥 27도씨, 총진 24도씨, 해산 25도씨, 남포 29도씨, 라선 24도씨, 개송 30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송,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총진, 해산, 남포, 라선, 개송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흐렸다가 개이겠으며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더운 것 같습니다. 평송 16도씨, 29도씨, 신의주 15도씨, 29도씨, 해주 18도씨, 29도씨, 사리원 16도씨, 30도씨, 강계 8도씨, 27도씨, 원산 15도씨, 24도씨, 함흥 18도씨, 26도씨, 총진 13도씨, 22도씨, 해산 4도씨, 25도씨, 남포 17도씨, 29도씨, 라선 10도씨, 22도씨, 개송 16도씨, 29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동해안 중부 이북 지역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보도입니다. 오늘날 새 시대 건설의 대본영기가 펼쳐지는 속에 우리의 주체 건축, 건설 부문은 급진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이 눈부신 성과는 건설 부문에서의 혁신의 봉화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하게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게 하시려 건축 창조 사업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용도가 나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기자 만난 백두산 건축연구원 실장 김명성 동무는 우리 당은 건축의 정치화, 정책화를 주체 건축 발전의 핵, 종자로 내세우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례하는 총비서당직께서는 제1차 건설 부분 일꾼 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강령적인 서한에서 주체의 사회주의 건축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 제일주의 건축이며 건축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데 대하여 밝혀주셨습니다. 주체적 건축 창조에서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첫자리에 놓는 것이 기본이라는 이 숭고한 뜻은 양덕원천 문화휴양지 건설장을 찾으신 2019년 8월과 완공을 앞둔 성신성화지구 1만 세대 산림식 건설장을 찾으신 2022년 3월을 비롯해서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건설 용도 사이 갈피마다에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건축에서 우리 당 제일주의, 우리 사상 제일주의, 우리 제도 제일주의가 직관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것을 항구적인 방침으로 틀어지거나 할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건축의 정치화, 정책화를 위한 실천적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 일떠서는 기념비적 건축물들은 구원의 것이나 오직 조선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대해야 하며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완벽한 것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이 내세우고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건축 창조의 기준입니다.
0: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모든 창조물들을 규모에 있어서나 편리성과 미학성, 질적 수준에 있어서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고 계신다고 하면서 백두산 건축위원구원 설계원 신경용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이 땅에 펼쳐지는 모든 문명과 부흥의 반복의적 창조물들은 인민의 리상이 빛나게 성취될 때까지 창조의 번영과 경지는 끊임없이 갱신되고 향상되어야 한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떠올린 기념비적 실체들입니다. 경려는 청위소 동지께서는 우리 시기 건축 창조 사업에서 나서는 많은 문제들의 명확한 해답을 주시어 주체 건축의 새 경지를 개척할 수 있는 실천 강령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난 1월 완공 단계에 들어선 화성지구 4단계 건설 사업을 현재 주시도하시면서 경려는 청위소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기간에 완강하게 추진하여온 평양시 어만세대 산림집 건설 투쟁을 통하여 우리의 건축 분야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설 사업이 위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전반 분야의 변혁을 강력히 선도하면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밝힌 불멸의 지침들은 날이 갈수록 커다란 견인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설 혁명을 줄기차게 이끄는 위대한 당의 향도가 있고 그 발전을 담보하는 불멸의 대강이 있기에 이 땅에서는 새우를 주름잡는 건설 신화, 건설 귀족들이 끊임없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3: 당중앙결의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석탄공업 부문에서 화력발전소들이 더 많은 석탄을 생산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이고 있습니다. 석탄공업성에서는 석탄 증산이자 곧 전력 증산이라는 관점 밑에 화력탄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는 데 중심을 두고 생산 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협소에서 탄부들 속에 화력탄 보장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상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이는 것과 함께 단위별 사회주의 경쟁을 조직하고 총화와 평가 사업을 따라 세우면서 경쟁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천성청년탄광에서는 굴진 역량을 보강하는 것과 함께 굴진공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해서 굴진 실적을 종전의 1.3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압축기들의 정상 가동에 필요한 예비 부속품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선진적인 채탄 방법으로 생산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28직동 청년탄광의 탄부들도 현존 설비들을 효과 있게 이용하고 연속 천공, 연속 발파를 들이대며 날마다 석탄 산을 높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협소의 탄부들이 설비들의 가동률과 이용률을 높여가며 기세 좋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독 청년탄광, 풍곡 청년탄광, 해안 청년탄광, 인포 청년탄광에서 현존 설비들을 효과 있게 이용하고 한 톤의 석탄이라도 더 캐내기 위한 드센 공격전을 들이대며 매일 석탄 생산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개천지구 탄광연합협소의 일꾼들과 탄부들도 굴지를 선행시켜 예비 탄밭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과 함께 막장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고 있으며 강동 구장지구 탄광연합 협소들에서도 고속도

0: 후진 경기를 맹렬히 존재하고 능률적인 설비들을 자체로 제작 도입하면서 화력탄 생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 동평양 화력발전소의 노동기급이 전력증산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타빈 직장에서는 기술자 귀농공들 속에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이도록 하는 한편 가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실천에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직장의 운전공들은 발전 설비들에 대한 업관 점검과 손해 점검을 깐깐히 진행하면서 설비 조작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2: 동평양 화력발전소 직장장 강창남입니다. 전력생산에서 우리 직장이 맡고 있는 몫이 매우 큽니다. 보일러에서 넘어오는 중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전력을 한 킬로와트라도 더 생산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직장 종업원들이 기술과 기능에 딸려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어탑인 대보수를 속가적으로 끝내고 지금 현재 중상 운전을 보장하고 있는 조건에서 율망 대보수를 결속하고 양수장 폼부들이 대보수를 이제 9월 달쯤으로 결속하려고 합니다. 이 대보수들을 성과적으로 결속하면 이전보다 전력을 더 증산할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게 됩니다. 이번에 이어탑인 대보수에서 새 기술을 처음 도입해서 지금 복수기 진공훈련 돼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새 기술을 도입했는데 맞게 운전 근무에서 운전공들과 조작공들이 조절을 잘해서 시간당 1000kW 이상 더 증산하고 있습니다.
0: 평양 저차상 객화차대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중요물동 수송에 필요한 화차 수리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에서는 전송 청년 탄광 서운철 차탄 중대 대원들의 투쟁 기풍을 따라 배워 증산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도록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불러일으키면서 노력 조직과 기술 지도, 자재 보장, 설비 관리 등 화차 수리를 위한 작전과 지휘를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의 힘과 기술로 창안 제작한 설비와 지구 장비들이 현실에서 은을 내게 하는 데 응당한 관심을 돌려 화차 수리의 질과 속도를 다같이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대에서 공정 간 맞물림을 빈틈없이 하며 볼트와 나트를 비롯한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을 높은 질적 수준에서 생산 보장하고 있으며 수리 중대에서는 일정 계획을 바로 세우고 대상별로 립체전을 벌이며 매일 맡겨진 화차 수리 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동 소대에서도 제동 장치 부분에 대한 수리를 질적으로 진행해서 화차들의 안전한 운행을 확고히 담보하고 있습니다.
1: 자기 고장의 모든 산들을 쓸모있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킬 애국의 마음을 안고 함경북도 회룡시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산림조성과 보호관리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진행된 산림복구사업총화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성과에 토대해서 시에서는 올해에도 산림조성과 보호관리 사업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송혁 특파기자와 만난 회룡시인민위원회 부장 조용철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우리 회룡시는 산림면적이 한 80% 이상 차지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 보다 선차적인 힘을 놓고 있는데 올해만도 시모체양매장에서 자체로 생산한 기름밤나무나 민구라새나무 또 잣나무, 단나무를 비롯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13가지 수종의 산림의 나무들을 200여 만 그루 심었고 또 숲사의 양매장들에서도 나무 비배가를 알심 있게 해서 창성 이깔나무, 가래나무, 산살구나무를 비롯한 우리 지방 기후에 잘 적응된 나무들을 많이 퍼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성 기후가 기성사실화된 데 맞게 쿤물과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들에 힘을 넣어서 현재 120여 개소의 20km 구간에 대한 사방향의 공사를 전부 끝냈고 또 산불 방지를 위한 산불막에선 보수정비 사업도 지금 실서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다음, 러시아가 18일 블리스이츠크 우주발사장에서 우주기구를 실은 소유즈 2.1 배 운반 로켓을 쏘아올렸습니다. 이 나라 국방성은 운반 로켓의 발사와 예정된 궤도회로의 우주기구 진입이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들을 마칩니다. 담당의 강철남, 김주경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4: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과 내일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씨로서 평년보다 4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30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송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안개가 끼겠으며 신의주, 해주,

의리원, 강계, 송진, 남포, 라손, 계송씨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상씨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으며 함흥씨는 주로 개이었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희산씨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송 30도씨, 신의주 29도씨, 해주 31도씨, 사리원 30도씨, 강계 26도씨, 원산 24도씨, 함흥 27도씨, 총진 24도씨, 해산 25도씨, 남포 29도씨, 라손 24도씨, 개송 30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송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총진 해산 남포 라손 개송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흐렸다가 개이겠으며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더운 것 같습니다. 평송 16도씨, 29도씨, 신의주 15도씨, 29도씨, 해주 18도씨, 29도씨, 사리원 16도씨, 30도씨, 강계 8도씨, 27도씨, 원산 15도씨, 24도씨, 함흥 18도씨, 26도씨, 총진 13도씨, 22도씨, 해산 4도씨, 25도씨, 남포 17도씨, 29도씨, 라손 10도씨, 22도씨, 개송 16도씨, 29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북동풍이 초당 1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동해안 중부 이북 지역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1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날씨입니다. 오늘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4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5일에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6일에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7일에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내지 10m로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4내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키고 사회주의 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정야마다의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시고 사회주의 전야마다 황금이삭 설렘입니다. 결코 그 어떤 우연이나 하늘의 덕택으로 이루어진 결실이 아닙니다. 중첩되는 도전과 장애 속에서도 농업생산 창성을 위한 가장 정확한 방향과 명백한 실천적 방도들을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걸음걸음 이끌어오신 경야님 정비소동제의 현명한 용도를 떠나 오늘의 결실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신문이 우러릅니다. 역사적인 당제 9차 대회에서 새로운 어기는 계획기간에 농업 부문에서 점령해야 할 알곡 생산 목표와 과업들을 제시해 주신 경야님 정비소동지의 거룩하신 영상을 경야님 정비소동지께서 알곡 생산 구조를 바꾸는 사업을 계속 심화시키고 밀 가공 능력을 확장하며 종자 흉년과 광농사, 간석지 농사와 두벌 농사 토지 개량을 알곡 생산 증대의 중요한 담보로 틀어지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다시금 가슴 뜨겁게 되새겨 보았습니다. 나라의 농업 발전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어버이의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돌이켜보면 지난 5년간 해가 갈수록 불리해지는 기후와 우심하게 나타나는 자연재해로 해서 그 어느 부문보다 더 큰 파동을 겪어야 했던 것이 바로 농업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은 이 모든 것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예견성 있게 작전하고 누구나 선뜻 결심할 수 없는 중대 결단도 내리며 나라의 농업생산을 장성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견인해왔습니다. 경야님 정비소동지께서 당중앙결의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새시대 농촌청년 강령 여기에는 농촌 문제를 전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하루빨리 이룩하기 위한 지침들이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나라의 알곡 생산 구조를 바꿀 때 대한 정책은 전체인민이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조선 총령이 문권의 글로 남기는 혁명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억척의 의지를 지니신 경야님 정비소동지께서만이 내놓으실 수 있는 혁명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콩농사, 감자농사 열풍을 다시 한번 고조시킬 때에 대한 문제와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며 조수확지 농사를 잘하고 축산과 과수, 남새와 공예작물 생산을 늘릴 때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에 제시된 사상들은 현식이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서 고귀한 지침으로 됩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영농자재를 충분히 공급해서 농업생산에 유리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해 주도록 하신 크나큰 배려에도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처할 수 있는 과학적인 농사체계와 방법을 확립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해마다 방대한 관계공사 과제를 훌륭히 결속하도록 해주신 혁명적인 조치에도 나라의 농업생산을 하루빨리 확고한 상승 단계에 올려세우시려는 경야님 정비소동지의 숭고한 의도가 어려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자연의 광란이 전야를 휩쓸었을 때 몸소 험한 포전길을 걸으시며 자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일일이 취해주신 경야님 정비소동지 은파군 대총리 일대의 피해복구 건설 현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맥을 놓지 말고 분발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출을 높이기 위해 마지막까지 약하게 책임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고 침수 피해를 입은 안변군 오개농장을 찾으시어서는 찬비에 옷자락을 적시시며 재복구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위대한 어버이의 혼신과 로고를 우리 인민은 전혀 잊지 못합니다. 그날을 돌이켜보는 농업위원회 부원 차문철, 강철 동지들의 목소리 뜨거움에 젖어 있습니다.

0: 큰 피해를 입은 안병근 오이농장을 찾으시오. 피해 복구 사업을 지도하신 격려하는 총부사장님께서는 그로부터 며칠이 또다시 농장을 찾으시었습니다. 온통 침수되어 혹당성에 묻혀있던 농장벌들이 피해 흔적을 말끔히 가신 모습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시던 격려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안병근 옥외 농장과 월남 농장의 논들이 원상대로 복구되었다고, 며칠 전만 하여도 강화천 제방이 터져 많은 면적의 논들이 물에 잠겨 있었는데 이제는 그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기간에 침수 피해를 입은 농경지들을 원상 복구하고 알곡 수확구에 용량이 미치지 않게 한 것은 커다란 성과이라고 말씀하시는 격려하는 총부서 동지를 우러우며 일꾼들은 격정에 목이 메었습니다.
1: 그날 격려하는 총부서 동지께서는 우리 군인들의 애국충심에 의해 자연재해를 입었던 이 논두레도 풍년의삭 솔리는 바다가 펼쳐지게 되었다고 졸졸히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한 일꾼이 농약 살포 준비가 다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자 격려하는 총부서 동지께서는 그러면 농약 살포를 진행하라고 명령을 하달하시고 몸소 비행 지휘를 해주셨습니다. 중용 안변포 상공에 새겨진 사연 깊은 비행운은 조국의 국악무능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시는 위대한 어버이를 모신 우리 조국에서만 태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감동 깊은 화폭입니다.
2: 어찌 안변군의 오계리와 월남리에만 새겨진 화폭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안속 한속지 피해복구 현장을 찾으시었을 때에도 허리치는 감탄물 속에 서슴없이 들어서시오. 바닷물에 잠긴 논뼈들을 보시며 그리도 가슴 아파하신 경야린 총비서동지.
3: 경야는 총선께서는 며칠째 쏟아져 내린 폭우라요. 험해질 대로 험해진 진창길을 헤치시며 이곳 간속지 피해 복구 현장을 찾으셨습니다. 일꾼들로부터 피해 사항과 복구 실태를 상세히 보고하신 경야는 총선께서는 언제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제방구까지 나오시오. 사정없이 수어드는 바닷물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면서 이미 보고를 받아 실태를 알고 있었지만 현지에서 직접 보니 피해 상황이 정말 엄중하다고 멋내 안타까운 신호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격려하는 총선께서는 터진 제방으로부터 간속지 논벌 쪽으로 걸음을 옮기시면서 일꾼들의 거듭되는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침수된 포적으로 서슴없이 들어서셨습니다. 그때는 만조 시간이어서 바닷물이 허리를 치게 논들이 모두 침수되셨습니다. 일꾼들 모두가 죄송스러움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격려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바닷물에 잠긴 벼이삭을 손에 드시고 살펴보시다가 바닷물에 잠긴 논뼈의 입가 이삭이 모두 새까맣다고 이런 것을 보고 참상이라고 한다 하시며 멋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격려하는 총선께서는 터진 제방복구 사업을 하루빨리 결속하는 것과 함께 환원복구가 가능한 논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 염지 피해 방지와 용량 관리 대책을 비롯해서 논뼈 생육에 필요한 모든 대책적 문제들을 빈틈없이 강구해 나감으로써 논뼈 수확고 감소를 최소화하고 초기상 수준의 알곡 소출을 거둘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수단을 다해 나간다고 또다시 강조하셨습니다.
2: 안속 한속지 제방 흉년 사족지 강사 리일진 동지의 이야기 우리 가슴 세차게 울려줍니다. 진정 격렬인 총비소동지시야말로 나라의 농업 문제를 단순한 경제 실무적인 문제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누구나 다잘 사는 나라로 보란듯이 일도세워 인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노동당 만세를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시고 그를 위해 끝없는 헌신과 노고를 바치고 계시는 위대한 어버이십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땅의 풍요한 가을, 우리가 누리는 모든 행복은 위대하신 우리 어버이의 천만 노고와 맞바꾸어지는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나라의 농업 발전을 위해 그리도 마음쓰시며 사회주의 전야에 행복의 열매가 주렁지게 하시려 건실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는 경야민 총비서동지를 높이 모시어 나라의 농업생산에서는 보다 큰 비약과 발전이 이룩되고 우리 민이 노력할 문명 부유한 사회생활 살 행복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전야마다의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시려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이 시간에는 9월 21일 월요일에 노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관해 드리겠습니다. 노동신문은 일면에 올해 알곡거지 점령의 관건적인 시기에 들어섰다. 모든 역량과 수단을 농사결속을 위한 투쟁으로 이런 표지 아래 가을거지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설 때 대해 쓴 사설과 각급 농업지도기관들에서 일꾼들이 현장의 좌지를 정하고 작전과 지휘를 심화시키고 있는 소식, 그리고 성중앙기관들에서 농업전선을 함께 지켜선 입장에서 농촌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소식과 황해남도의 농촌들에서 풍요한 작황을 마련한 기세로 비오가을고지에 진입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2면에 인민의 집 이런 제목의 종론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정치의식이 모든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데 대해 쓴 글과 자강도당위원회에서 혁신창조로 들끓는 존구들에서 위력한 선전선동공세를 전개하고 있는 소식을 사진과 함께 싣고, 당결정 관철에서 무조건성, 철저성, 정확성을 발휘해 나가고 있는 여러 당 조직들을 소개한 글과 남포시의 처녀들이 조선노동당의 딸 청년 여성 영웅호로 탄원한 소식, 그리고 평범한 노동자의 말에서도 이런 제목으로 경남 건재공장 분초급당위원회 사업 경험을 소개한 기사를 주었습니다. 신문은 4면에 뚜렷한 교육과학성과로 창립 88돌을 마중에 가는 김일성 종합대학의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도를 소개한 기사들을 사진들과 함께 싣고, 보람 있는 하루 이런 제목의 글과